0: This is Brunch Club, where we enjoy delicious conversations. Now, today's guest is one of Korea's top breaking dancers, often called Kim Yeon-a of B-Girls. Please welcome B-Girl Fresh Bella, 전지혜. Hello and welcom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in.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 크런처들에게 인사 그리고 소개 부탁드릴게요.
1: Hello everyone, I'm Jihye and I'm breaking dancer Fresh Bella and athlete represent Korea national team. Nice to meet you.
0: Yay, nice to meet you. We have Benny, one of our crunchers, saying welcome Fresh Bella. 우리 Benny라는 크런처도 welcome이라고 댓글로 환영해 주시고 계시네요. All right, well,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Have you been on radio shows often?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라디오 방송은 우리가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많이 해보셨을까요?
1: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네. 지금 너무 떨립니다. Oh,
0: so it is actually her first time being on radio and on a live radio. So she is a little nervous, but I'm sure that nervousness will go down as we start speaking and talking about her.
2: 네, 얘기하시다 보면 나 어느새 그 긴장감이 풀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네.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All right, well, you have a cool nickname. Let's start with your name. It's Fresh Bella, right? Would you prefer that I call you 지혜 or Fresh Bella throughout our talk today? Fresh Bella라는 멋진 닉네임을 쓰고 계신데 오늘 우리 인터뷰에서 전재 선수라고 부르는 게 편하실지 아니면 Fresh Bella라고 부르는 게 편하실지.
1: 저는 프레시벨라라고 불러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오케이.
1: 네. 해외에서도 많이 그쵸. 그렇게 불러주시기
0: 네,
1: 때문에.
0: 네네네. 네. So she feels more comfortable being called Fresh Bella with her nickname, and even overseas people call her Fresh Bella. So I'll call her Fresh Bella throughout the conversation today. Well, I'm quite curious. What does Fresh Bella mean, and how did you come up with this name? 그럼 이 Fresh Bella는 어떤 뜻이고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1: 우선 프레시 벨라라는 네임은 네. 제 춤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0: 아, it's a name that her teacher gave her.
1: 네. 이제 제가 처음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네. 항상 뭔가 프레시하고 좀 춤을 아름답게 췄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지어주신 거예요.
0: So her teacher wanted her to dance in a very fresh, novel way all the time and in a beautiful way. So that's where the Bella comes from. Fresh and beautiful is what it means.
2: 프레시하고 새롭고 또 아름다운이라는 네. 뜻을 가졌네요. 너무 예뻐요. 근데 선생님께서 되게 애제자였나 봐요. 지혜님이.
1: 네, 지금도 네. 현재까지도 이제 티칭을 해주시고 계신.
0: All right, so I think she was her teacher's favorite, and her teacher right now still teaches her throughout. Okay, well, we have something to celebrate. Just last month, you won the 2026 Breaking K Series Stage 2, and we want to take a look at it.
2: 먼저 축하할 일이 있죠. 바로 지난달이었는데 2026 Breaking K 시리즈 2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영상 짧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0: So we're looking at a video of her breaking dancing. This is the one that she won the finals at. Wow, she's on the floor showing all these cool moves. Wow, she's on her hands now with her feet on the air. And she's spinning on her head. Oh my gosh, it's just so cool. If you can't see the video right now, I recommend you to go find and look at it. It must have been quite challenging, but how did it feel to win?
2: 1위의 맛은 어떤 거죠?
1: 사실 네. 뭔가 1위를 딱 한 순간에는 이제 이번에도 뭐 준비한 거를 그래도 심사위원분들께서 잘 봐주셔서 또 좋은 성적이 난 것 같다 싶어서 이제 기쁜 마음이 큰데 네.
0: So she is happy that she did make it to the finals and won the finals. She prepared a lot for it and she's really happy with the result. But
2: 근데요?
1: 근데 이제 네. 그 마음이 네. 저는 약간 금방 좀 가라앉고 이제 다음에 대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네.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던 걸 더 보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바로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기쁨도 잠시 네. 다음을 생각하시는. 네. Oh, so she only enjoys that feeling of happiness for winning the whole competition for a short while, and that feeling fades away, and she thinks about the next stage and next performance, how she could improve based on what she did before, and that's how she is. Okay, well, I imagine preparing for competitions can be physically demanding, of course. How are you feeling these days?
3: 또 대회를 준비를 하시다 보면 무리를 많이 하실 텐데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1: 저는 이제 크게 막 부상을 갖고 그런 적은 없어서
2: 다행히도 네.
1: 그래서 요즘 컨디션은 좋은 것 같습니다.
2: Oh, that's good. 좋습니다. So she has never gotten like a huge injury, thankfully, before. And her current condition is pretty good, is what she said. That's good. All right, let's find out how you became the incredible B-girl you are today through our first keyword then.
3: 이제 이 단단한 B-girl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우리 첫 번째 키워드와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2: The first keyword is freeze. All right, so a freeze is one of breaking's signature moves where a dancer holds a striking pose. So let's talk about how you first got into breaking in the beginning. I heard you used to do figure skating, though, before starting dancing. Can you tell us about it?
3: 우리 첫 번째 키워드 freeze를 통해서 브레이킹에 입문하게 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브레이킹 시작하기 전에 피겨 스케이팅을 하셨다고.
1: 네, 네네. 맞습니다.
3: 네, 좀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1: 우선 이제 그 피겨 스케이팅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이제 한 거의 2년 정도를 네. 이제 시켜달라고 네. 막 쫄랐어요.
2: Oh, so she really wanted to learn figure skating when she was young, 어렸을 때겠죠? 네, and she asked her parents, "I want to learn figure skating for 2 whole years." And
1: 그러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 네. 한 2년 정도 피겨 스케이팅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선수로 가기에는 네. 너무 늦은 나이이기도 했고. 또 제가 뭔가 막 재능이 있진 않아서
2: 네.
1: 그래서 이제
2: 언제 시작을 하셨던 거죠?
1: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막 이때 네네. 시작했던 것 같아요.
2: 네, 네. Okay, so she started when she was in her late elementary school, and because she started quite late. She thought it's a little late for me to become an athlete in this field, and it only ended after 2 years of learning. All right, well, you learned it for 2 years, but it's not a short period, you know. Didn't you feel like sad or wasn't it difficult to leave this field of figure skating?
3: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잖아요. 꽤나 하셨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거를 하게 됐던 건데 피겨를 그만뒀을 때 아쉬움도 컸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1: 네, 너무 많이 컸었고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선수로 가기에는 네. 안 된다고 하니까 포기하는 게 어떻냐, 다른 거 너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봐라 라고 좀 하셔가지고 네네. 아쉽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하죠.
2: 아. So she did feel quite sad and difficult when she first left. And her parents encouraged her to do something else because they thought she would do better in some other field and it would be difficult for her to survive in the field of figure skating. However, they were supportive in her doing something else and thinking about it, now she's very grateful that her parents led her to a new field, in fact. All right, well, this is a question that our cruncher Benny is also curious too. How did you first discover breaking then? Was there a special moment that led you to it?
3: 우리 크런처 베니도 궁금해하는 이 질문인데 어떤 운명적인 계기로 브레이킹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럼?
1: 그래서 이제 피겨를 부모님이 그만두고 다른 걸 찾아보라고 하셨을 때 네. 제가 나 그러면 이제 가수 하고 싶다, 연예인 하고 싶다
2: 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인 뭐 네. 보컬 트레이닝이나 뭐 춤이랑 다 있는 그런 학원을 보내주셨어요. 아, 거기서 만나게 된 거.
3: 아, 그렇구나. 다양하게 접해보다가. So she wanted to actually become a celebrity after quitting figure skating. She wanted to become a singer, whatnot. And her parents told her, okay, then go to an academy where they teach you everything, like singing, dancing, whatnot. And that's when she met breaking for the first time. Oh, okay. Well, breaking is such a physically demanding dance style, though. It's not easy for anyone to follow. So I imagine getting started wasn't easy. What was it like it for you then?
2: 이 브레이킹이라는 게 신체적으로 엄청나게 고된 장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인데 쉽지 않은 도전이었겠다는 선입견도 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1: 저는 이제 뭔가 몸적으로 힘든다라기보다는 네네. 제가 성격이 좀 내향적이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브레이킹을 가서 봤을 때 이제 사이퍼라고 원을 크게 두르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그쵸.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좀 힘들었어요.
3: 아, 몸을 쓰는 것보다. 네. Okay, so Fresh Bella is quite introverted, but when you start breaking, you make a cipher, like a circle, and you have to go inside that circle to show your dance moves, right? So that was the most difficult part for her as an introvert. Not so much like it being physically demanding, but her having to be in front of everyone like that and showing her moves. Well, what was the first breaking move you mastered then?
2: 가장 먼저 완성했던 동작은 뭔가요?
1: 이제 그냥 기본적인 동작으로 보면 이제 풋워크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식스 스텝이라는 자세가 동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일 브레이킹에서도 기본이 되는 동작이고 그거를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손에 이제 물집도 잡히고 처음으로 막 까져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3: So in breaking dance, the basic would be six steps. It's one of the footworks, and that's the first move that she mastered. And after practicing, she even got blisters on her hands, and it was really hard, but that is the first move that she mastered. All right, well, when you first started, did you ever imagine you'd compete at the Olympics or even on the world stage?
2: 시작하실 때 올림픽이라든지 세계 무대에 설 거라는 예상을 하셨어요?
1: 전혀 예상하진 못했습니다.
3: 네네.
1: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스포츠 종목의 채택이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3: 그렇죠. 네.
1: 이제 또 올림픽이라는 뭔가 세계에서 제일 큰 무대에도 종목이 채택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3: So when she first started dancing, she never imagined or expected this breaking dance to become an event in the Olympics, which is the world's biggest sports event. And so, yeah, she has never imagined it as she started dancing. Well, at international competitions, you're up against some of the world's best dancers, you know. How do you stay mentally strong under the pressure?
2: 이제 국제 대회 나가면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선수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프레시벨라 선수님만의 멘탈 관리법이 있을까요?
1: 저는 멘탈 관리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연습할 때는 복잡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오히려 이제 대회 날 이제 제 순서가 오기 전에는 그냥 내려놓으려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연습했으니까 이제는 맡겨야지 이런 식으로
2: 생각 다 비우고 연습한 것만 믿자 이런 느낌으로
1: 즐기자 이런 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3: So during practices before going on a world stage, she would practice so hard, think a lot about all her moves. But when she is actually on her performance stage, she tries to empty those thoughts out. She tells herself, you know what? I'm going to enjoy this now. I'm going to trust the times, the effort that I put in to practice all this, and it's going to come out naturally, is what she tells herself and thinks to herself. All right, well, all of all your performances then, so far, which one stands out the most?
2: 지금까지 무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를 꼽자면요?
1: 이제 최근으로 생각을 해보면 작년 이제 대표 선발전 브레이킹 K 파이널 무대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뭔가 부담감도 스스로한테 뭔가 잘 하고 싶은 그게 있어서 부담감이 컸는데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만에 그냥 생각 비우고 네. 즐기자 난 열심히 했으니까 이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만큼의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3: So she remembers last year's stage the most when she went to the finals, made it to the finals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team. And because she prepared so hard for it, she thinks that the result was a outcome of all the hard effort and time she put into, and she was really proud of that as well. And we have Agent is June 24 saying, did your experience in figure skating help with your breaking dance? 우리 크런처가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전에 피겨 스케이팅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1: 이제 뭔가 동작적으로보다는 네. 이제 뭔가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내 무대를 펼쳐보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3: 그러게요. So not so much the moves, because the moves are different, but being able to show your moves, like different moves, in front of a lot of people, that sort of thing she was familiar with as she was doing figure skating, right? So that helped her do breaking dancing later on, that mindset. Oh, okay. Well, it mustn't have been easy, but it's amazing that you switched this field and are continuing right now. Well, you know what? It's time for your song recommendation. What song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our crunchers today?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추천곡을 들어볼 시간이 됐는데요. 크런처들에게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 건가요?
1: 저는 도경수의 네. 기타리스트를 추천곡으로 해드리겠습니다.
3: 아, okay. So Dio's guitarist and your reason is? 이유는요?
1: 제가 팬이어가지고.
3: 아, okay. You're a pure fan. Okay. So she is a fan of 도경수, Dio, and we'd like to hear guitarist one of her recommendations. We'll continue our tal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It's Guitarist by 도경수, Dio. Stay tuned.

0: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Dio, Do Kyung-soo's song, and that was Guitarist. And Agent Jun is saying, great song choice, Fresh Bella. Dio is such a talented artist.
1: 너무 좋은 추천곡이었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Dio는 정말 인재다. 네, 진정한 예술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0: Alright, that was a nice song, but we'll move on to the second keyword now.
1: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픈해 볼게요.
0: The second keyword is Paris. Now, let's talk about your intense journey toward the Paris Olympics, I should say. Now, when Korea formed its first national breaking team in 2022, you entered the Jincheon National Training Center. Do you remember your first day there?
1: 이제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파리인데 치열했던 파리 올림픽 얘기를 좀 해볼게요. 2022년에 처음 브레이킹 국가대표가 생기면서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셨잖아요. 이 선수촌에 처음 들어갔을 때 기억나시나요? 어떠셨는지?
2: 네, 기억납니다.
1: 네네.
2: 일단 너무 떨렸고 네. 긴장됐던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그런 시즌에 TV에서만 봤던 선수들을 네. 보는 거고 그러니까요.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0: So she was really nervous to enter that national training center and the athletes village because the Olympics, it's a world stage and it's something that she would only watch on TV as well. But she herself became an athlete representing Korea and went to the training area and she was really honored and very nervous. Well, what was the training routine like?
1: 어떤 식으로 훈련이 진행됐는지도 궁금해요.
2: 우선 다른 종목이랑 네. 똑같게 진행을 했는데 네. 오전에는 이제 웨이트장에서 네. 이제 훈련을 하고 아. 그러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저희는 이제 춤으로 훈련을 하는
0: 그렇구나. 네. So in the morning, the routine would be pretty similar to other athletes. They would go to the gym and do some weight training. And in the afternoon, after having lunch, they would do dance practices there. All right. Well, did you get to interact with athletes from other sports as well?
1: 혹시 다른 종목 선수들과 교류할 기회도 있었을까요?
2: 이제 직접적으로 네. 뭔가 교류보다는 네. 이제 보통 식당에서 네. 마주치면은 그냥 네. 그냥 인사를 항상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저희는 무슨 종목입니다 하면서 그런
1: 얘기
2: 식으로 얘기 나눴던 것 같아요.
0: Alright, so they didn't really like exchange, but they did have moments when they would meet in the cafeteria and they would greet each other. And when they greet each other, they would start having small talks and talk about each other's like sports event and their field as well and get close to each other just like that. Well, is there anyone, like any athlete from other, I guess, sports that you're still keeping in contact with?
1: 혹시 그때 인사하고 조금씩 얘기 나누고 하면서 친해졌던 선수 중에 지금까지 교류하는 분이 있을까요?
2: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네네. 아는 이제 뭐 언니들도 그렇고.
1: 아, 네네.
2: yes. 연락은 연락을
0: 계속하고. Okay, that's good. Well, she did get to meet some other athletes too from other sports, and she does keep in contact with them because through their smartphones these days. All right. Well, I heard the food at the training center is famous for being delicious. How was it?
1: 선수촌 식단이 사실 맛있기로 유명하잖아요. 어땠나요?
2: 너무 맛있어서
1: 네.
2: 이제 건강하니까 네. 이제 뭐 단백질도 네. 많고 그래서 건강 음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막 먹다가 이제 벌크업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조절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이어도
1: 그쵸.
2: 그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1: 와, 부럽습니다.
0: Okay, so yeah, they say that the athletes' village food, the training center food, is really nice. And she said, yes, it was so delicious. It's healthy food. It's a very balanced diet that they provide the athletes, like It's full of protein and a balanced diet. But if you eat it too much, of course, you can gain weight and you can bulk up yourself, right? So she had to control herself not to eat too much as well. All right, well, in 2024, you competed in the Olympic qualifier series in Shanghai and Budapest as well, fighting for the ticket to Paris. I imagine the rivalry between the athletes was pretty intense. Can you tell us how the atmosphere or what the atmosphere was like?
1: 2024년에 파리행 티켓을 놓고 상하이 그리고 부다페스트를 돌면서 올림픽 예선 시리즈죠 를 치르셨는데 선수들 간의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어땠어요?
2: 네, 우선 OQS까지 가기의 과정 자체도 네네. 이제 국제대회가 정말 많았었어가지고
1: 그쵸.
2: 거기서 또 추려진 게 OQS다 보니까
1: 맞아요.
2: 네, 이제 그 OQS에서 10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들려고 진짜 많은
1: 그죠.
2: 많이 부딪혔죠.
0: Wow. So going to that OQS or Olympic qualifier series itself is really competitive, and you have to be within the top 10 in order to get that ticket to Paris. So it was just really, really competitive and fierce amongst themselves. Wow. Well, does it feel different competing with your crew versus, I guess, representing Korea on the national team?
1: 그럼 크루와 대회에 나갈 때랑 가슴에 태극마크 딱 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나갈 때랑 기분이 다를까요?
2: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크루로 나가면은 네. 아무래도 보는 재미는 더 클 수도 있는데 루틴도 할 수도 있고
1: 네.
2: 그런 보는 재미는 재미도 크고 진짜 하면서도
1: 네.
2: 뭐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도
1: 네.
2: 우리 팀이 또 채워줄 수가
0: 아,
2: 있고
0: So in the crew, when she performs as a crew, then it's a lot more fun in the way that, in the sense that they can watch other people perform too. And even if you make small mistakes, your team members can make up for that. 네.
2: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크루는 그런 쪽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1: 네네.
2: 이제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뛸 때는
1: 네.
2: 확실히 조금 더 집중을 더 해야 되고
1: 아.
2: 저 스스로의 능력치를 네. 다 보여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부담감도 항상 따르긴 하는데
1: 네.
2: 거기서 뭔가 좋은 모습이 보이고 좋은 성과를 냈을 때는 더 큰 뭔가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All right. So being in the crew, it's more like I guess being in a team. You know, there's less pressure. Your team can make up for your mistakes. But if you perform as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national team, then it's a little different because you have to do well. Your individual skills and technique is really important. But if you do well and gain good results, then you feel extra happy and it's extra fulfilling. To achieve something as a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team. Well, during those long qualifiers, were there moments when your dancing was just like not going the way you wanted then, I'm sure?
1: 예선전을 길게 치르다 보면 내 마음처럼 춤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 있었겠죠? 네.
2: 매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완벽하게 연습을 해도
1: 네.
2: 이제 현장에서 옷 때문에 옷이 걸릴 때도 있고
1: 네네.
2: 이제 그런 상황들이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1: 네.
2: 매번 이제 그런 걸 겪는데 이제 또 그런 부분을 잘 넘기는 것도 연습을 해야
1: 그렇네요.
2: 한다고 생각해서
1: 네.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그러니까 멘탈 관리가 확실히 중요할 것 같아요.
2: 네.
0: 네. So because there are so many unexpected events that might happen on stage, then you have to just be very natural to deal with it, react to it. And of course, there are always moments when her moving, like her dancing, doesn't go the way she wants. But she has to be just prepared for all those moments. Sometimes the clothing would be getting in the way of her moves, her dancing, whatnot. And she just has to like learn to go through all those as she dances. Well, what is the way to just go through all these moments naturally while you're dancing, as if nothing had happened?
1: 이렇게 춤추다가 뭐 동작을 잊거나 아니면 특별한 해프닝이 뭐 옷 때문에 걸리거나 했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2: 연습인 것 같아요.
1: 아, 그마저도요.
2: 연습할 때도 네. 옷이 걸릴 때도 있고 연습할 네. 때도 이제 까먹을 수도 네, 있다 네. 보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연습할 이어서. 때도 그냥 이어서 어떻게든 연결을 하는 게 습관화를 들여놨던 게 큰 장점이 된 것 같기도 해요.
0: So it all comes from practice. Even during practice, you could come across moments like that when your clothes is getting in the way, whatnot. And you have to try and go through all those during the practice as well. Instead of trying to go back to the beginning and start everything over again, she would try and continue on from there naturally. And if she has practiced that enough, then on the actual stage, that just comes out naturally as well. Then if there are competitions, how many hours do you practice it for every day?
1: 그럼 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 보통 하루 몇 시간씩 연습을 하는 편이세요?
2: 시간은 사실 저는 그렇게 오래 잡고 가진 않아서 특히나 대회를 앞뒀을 때는 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만 이제 실전 모의 배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계속 그냥 이제 제가 연습했던 걸 계속 반복 연습을
0: 네, 또 컨디션 관리도 하고 해야 네네. 되니까 그죠. So ahead of a important competition, she would, I guess, not practice too much, like for hours and hours. She would just practice for an hour and a half to 2 hours. It's like a mock sort of performance. She would do it as if it was an actual stage and practice like that. And it's really important for her to keep a healthy condition before the competition too, right? So that's how she would practice every day. All right, well, what gave you the most comfort and strength during that time then?
1: 당시 예선전을 치르다 보면 항상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또 연습을 통해서 그런 순간들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도 하셨는데 심적으로 힘들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순간에 위로와 위안이 됐던 거는 뭔가요?
2: 저는 이거는 약간 성격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약간 안 담아두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미 지나갔으니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지 하고 네. 오히려 그냥 털고 네. 다음 거를 준비를 더 잘하자 다음 거를 빨리 집중을 하자 좀 이런 식으로 그게 나름의 위로라면 위로일 것 같아요.
0: 스스로의 약간 멘탈 관리를 통해서 네. Wow, so she wouldn't rely on anything much external, but she was just tell herself, if something has happened, let's not just dwell on that and move on. Prepare for the future, what's going to happen later. So she tries not to think about all the bad things or the events, little events that she couldn't control. She would just let them go and think about what she could do next. And that's sort of related to her own personality and how she thinks usually too. Okay, well, I guess when the long Olympic qualifying journey finally ended, did you feel more relieved or disappointed then?
1: 올림픽 예선 여정이 최종적으로 딱 끝났을 때 홀가분했나요? 아니면 아쉬움이 더 컸나요?
2: 올림픽 예선전 때는 네. 그때는 아쉬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10위 안에 들면 네. 이제 올림픽을 가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10위를 딱 했었는데 네. 또 이제 파리 그 자국 티켓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이제 그것 또한 저는 제 운이고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털어냈지만 네. 이제 아쉬운 거는 정말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이제 그 여정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0: 네. 아, 그랬을 것 같아요. So more than being relieved that it was all over, she was of course very disappointed because she did make it to the top 10. She was the 10th, but because there were final changes, having to give the ticket to the people in France as well, there were adjustments. And so it was a long journey. She tried hard, tried to make it, but it ended there and she was really disappointed rather than being relieved that the journey was over. Well, what was the biggest lesson or takeaway from that experience then?
1: 대회 끝나고 나서 배우거나 얻는 것도 좀 클 것 같거든요. 네.
2: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서 네. 아, 저 선수들은 저렇게도 춤을 풀어 나가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붙어도 보고 네. 이제 보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좀 그런 멘탈적인 부분도 네. 많이 배워가려고 했던 것 같고.
0: 아, 네. So because she got to dance and watch top players in the world, she learned a lot from their movements, thinking, oh, you can, I guess, dance in that way as well. And she learned about their how they control their mindset too. And more than watching like videos, you can learn a lot more when you watch the dances in person. And actually being with them, dancing together with them, gives a lot of lessons and teachings too. Okay, well, let's move on to the last keyword now.
1: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시벨라님께서 오픈해 주시면.
0: All right, the next keyword is Fresh Bella, in fact. Let's get to know Fresh Bella, the dancer, a little better.
1: 마지막 키워드 Fresh Bella인 것처럼 우리 댄서 Fresh Bella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0: You've stayed up at the top of the Korean breaking scene since becoming one of its national team members. How do you handle that pressure of staying number one, though?
1: 초대 국가대표부터 지금까지 이 신에서 계속 정상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부담도 클 것 같은데 이 왕관의 무게 어떻게 버티고 계시죠?
2: 약간 버틴다.

0: So when she does look at these talented young dancers, her stages or competitions or training centers, when she does see these juniors, she's really surprised that they learn so quickly, they're growing so fast, and she's quite excited to see them grow even more and later wants to compete with them and dance with them as well. Well, what's your signature strength, would you say, or unique charm that sets you apart from the younger dancers then? 후배들은 아직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시그니처 무기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제 그 닉네임에서랑 같이 네. 저는 항상 좀 같은 기술을 하더라도 네. 조금 프레쉬해 보이게 살짝 변형을 한다든지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이제 선생님이랑도 같이 계속 그런 부분을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0: 네네. So she tries to make fresh moves even though she's doing the same technique or skill and tries to make everything seem new and novel.
1: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저의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고 네. 저의 매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So that could become her signature charm and unique charm that sets her apart from other dancers, always trying to make her techniques seem fresh and new, just like her name. All right, well, unfortunately, breaking won't be part of the official program at the 2028 LA Olympics. What's your next big goal then?
2: 아쉽게도 2028년 LA 올림픽이죠. 거기서는 브레이킹이 정식 종목에서 빠지게 됐잖아요. 올림픽이라는 이 큰 챕터가 일단락된 지금 다음 타겟이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1: 일단 크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네. 당장 이제 올해에도 네. 아시아 선수권 대회나 네. 뭐 세계 선수권 대회 이제 남아 있는 브레이킹 K 파이널 이런 대회들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게 제일 큰 목표고. 네.
0: So she wants to compete in other big stages, even this year, in the Asian finals as well, and the world stage too. And she wants to see good outcome and results by preparing hard for those as well.
1: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그런 또 대회들이 생기면 또 그거를 큰 목표로 잡고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딱 주어진 거를 우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또 다음 걸 준비하고. 네. So she would think about what is happening this year, but if there is, I guess, the Asian Games or whatnot, a bigger stage in the world, then she would prepare for that as well.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now. But how was your time with Culture Crunch today?
2: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처음에 많이 떨려 하시기도 했는데 또 조곤조곤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즐거웠는데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1: 저도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네네. 이제 긴장이 풀렸어요.
2: 이제 풀리셨어요. 어떻게 우리 한 시간 더 해야겠다.
0: Alright, so she said she had a lot of fun too. She was a little nervous in the beginning, but she's not nervous anymore. But we guess we have to talk one more hour, but unfortunately we will have to end right there. Now here's our last song. It's 달리기 Relay by SES.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네. Keep crunching.

0: Bravo. Yes, everybody, welcoming to the archive. We have singer-songwriter 전세연 세연님 DRK해보신 걸 환영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저희 카메라 보시면서 한번 단독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전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0: All right, we have the rookie artist 전세연 joining us in the studio.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1: 너무 떨려요.
0: 방송 전에 저한테 너무 떨리신다고.
1: 네.
0: 근데 노래하실 때는 전혀 떠시는 느낌이 아닙니다.
1: 그 노래 끝나고 그 소개 말하자마자 네. 제 목소리가 달달 떨려가지고.
0: She told me prior to the interview that she is dead nervous today. But the moment the instrumental started playing, she was so professional. That was amazing.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That was again a cover song of 백예린's track 한계. Limit. 자, 라디오 출연이 몇 번째세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1: 네, 지금 세 번째 출연인데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라디오였어가지고 거기 하나랑 여기는 이제 처음입니다.
0: 영광입니다. 아리랑 라디오는 처음이신 거죠?
1: 네, 완전 처음입니다.
0: 환영합니다.
1: 오, 감사합니다.
0: This is her only like her third appearance on a radio show. And the first two were of a different program, the same identical program. So this is her second ever radio show. And she's already blessing us with her incredible, incredible voice. 저희 지금 청취자분들도 많은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We have Aim Lita saying, Welcome to the archives, 혜연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Benny says, Wow, her vocal so good. 보컬이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로5님께서 세연님 반가워요 라고 하십니다. Saying hello 세연. 그리고 여기 좋은 진짜 좀 따뜻한 댓글이 들어왔는데 스테페니님께서 일하다가 한 소절 듣고 달려왔어요. 라이브 맞죠?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나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살짝 불안한 상태였는데 세연님 목소리 듣고 마음이 안정됐어요. 테라피 보이스라고 하십니다.
1: 너무나 제가 더 안정되는 댓글이에요.
0: 오늘 굉장히 따뜻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
0: 것 같아요. Stephanie is like, I had a very tough day and I was a bit on the edge today, but listening to Seon singing live today felt therapeutic. 제가 분명히 일부 열심히 재밌게 진행했는데 거기서는 네. 전혀 테라피가 안 느껴졌나 봐요. 세연님 노래 딱 한 곡 듣고 나니까 모두가 안정을 취하는 훌륭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지금.
1: 아, 너무 좋습니다.
0: Okay, loving it very much. 오늘 오프닝으로 골라주셨잖아요. 한계라는 곡을.
1: 네.
0: The opening track for her live set today was 한계 Limit by 백예린. 특별히 이 곡을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사실 제가 처음에 이 곡을 제 유튜브에 커버를 올렸었어요.
0: 네.
1: 근데 그것도 원래 제가 잘 모르는 곡이었는데 댓글에서 추천을 제 목소리로 꼭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0: 네.
1: 제가 이제 올렸는데 이게 너무 다들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에서도 해볼까 하는 마음에 제가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첫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 Amazing. So she has a YT channel where she uploads a lot of cover songs. And in this one comment, this person was saying, can you please cover this song, 한계 Limit by 백예린? She did and people loved it and she thought it'd be a great opportunity to sing it live on the show today. 너무 훌륭한 선곡입니다. 진짜. 그 노래하실 때 그 밀어붙이는 창법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1: 아, 네. 제 의도를 굉장히 잘 파악해 주신 것 같아요.
0: 그 뭐라 하지? 약간 엑셀을 쭉 밟고 유지하는 그 텐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1: 역시 가수셔서 그런지.
0: 아, 아닙니다. 저 노래 끊었습니다. you know, like her, that dynamic where she's hitting the high notes and she pushes that note, that dynamic is so very charming. 그만큼 오늘 준비해 주신 오리지널 곡들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네, 열심히 그 다음 곡들도 잘 불러보겠습니다.
0: Sounds good. Really looking forward to her original tracks too. 하지만 다음 곡으로 가보기 전에 저희 이제 세연님이 사실은 루키잖아요, 지금.
1: 네.
0: She is a rookie singer, so we want to do a little bit of a fact check. 약간 뭐라 할까 좀 백그라운드 체크를 좀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
1: 네.
0: 하나씩 확인해보면서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1: 네.
0: 가차 없이 아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0: Okay? We're gonna do some fact check. If something's wrong or off, please let us know. 세연. Here it goes. It says 2002년 2월 26일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Born 2002 February 26th. And she says it is correct. MBTI는 ISFP라고 돼 있네요.
1: 맞습니다.
0: 맞아요? ISFP세요?
1: 네.
0: 잠깐만, 평생 ISFP셨어요?
1: 이게
0: 네.
1: 네.
0: 평생?
1: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계속 ISFP가 나와요.
0: 아 그렇구나. 잠깐 되게 저는 ISFP 뮤지션이 좀 귀한 것 같아요.
1: 어 그런가? 어 그런 것
0: 되게
1: 같기도.
0: 되게 많이 없어요.
1: 어 그런 것 같아요.
0: It's very rare to find an ISFP musician. So it is an honor.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랑 완전 반대예요.
1: 어 ENTJ세요?
0: 근데 ENFJ여서 약간 느낌으로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Born and raised in 광주. 광주 출신이세요?
1: 맞아요.
0: 진짜 언제 올라오셨어요?
1: 제가 스무 살에 대학교 오면서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0: She came to Seoul to enter college. 음악 전공이셨죠?
1: 네, 음악 전공.
0: She majored in applied music, everyone. That's what led her to Seoul City. 그때부터 지금 쭉 서울에 거주하고
1: 네.
0: 계신 거죠?
1: 네.
0: And ever since she's in Seoul. 자, 강아지가 있다 들었습니다.
1: 맞아요, 보리.
0: 보리 자랑 좀 해주시죠.
1: 보리가 너무 진짜 보고 싶은데 저는 자주 못 봐가지고 네. 지금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주 못 보니까 더더더 보고 싶은 거예요.
0: 네.
1: 요만하거든요, 진짜.
0: 무슨 종이에요?
1: 말티즈.
0: She has a Maltese named Pori, everybody. 남자, 여자예요?
1: 남자예요.
0: He's a little bit aged now, and she doesn't really get the opportunity to meet him that often, but she would love to.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세요?
1: 제가 추석에 다녀와가지고
0: 네.
1: 그때 봤어요.
0: Okay, she went down to visit her family in Chuseok holiday, so that's the last time she got to see the dog. 자, 빵을 좋아하신다 돼 있습니다.
1: 네, 너무너무 사랑해요.
0: It says you're a bread lover. 자, 가장 좋아하는 빵 종류가 있을까요? Do you have any like favorite bread types?
1: 이게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0: 네.
1: 너무 힘들어요.
0: 너무 고르기 어려워서?
1: 네, 가장 좋아하는을.
0: 그럼 오늘의 내 픽은 이 빵이다. 지금 당장 만약에 매니저님이 지금 밖에 계신데
1: 네.
0: 지금 당장 빵을 공수해 오신다면 어떤 맛으로 갈지 What's your like go-to bread type that you would love to have right now?
1: 도넛으로 가겠습니다.
0: 도넛.
1: 네.
0: 잼 베이스 아니면?
1: 도넛 그 뭐지? 글레이즈드 안에 필링이
0: Glazed donut with fillings.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1: 네.
0: Okay, loving it. 그만큼 빵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1: 자꾸 떠서 광고에
0: 네.
1: 먹고
0: 빵이.
1: 싶어요. 네.
0: Because she loves bread so much, all her algorithm leads to donut and bread advertisements. 나중에 또 그렇게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죠.
1: 네.
0: 그렇죠?
1: 하면 저 큰일 날 것 같아요. 매일 사 먹어가지고.
0: One day she might be the, you know, the ambassador for a specific donut brand or something. That'd be cool. That'd be cool.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 방송이 이렇게 그냥 아무 막얘기나 하는 방송은 아니에요. 그냥 워밍업으로
1: 네.
0: 저 이제 릴렉스하고 좀 재밌게 풀면 좋겠다 해서
1: 네.
0: 지금 간단하게 저희가 좀 인트로를 좀 끊어봤고요.
1: 네.
0: 이쯤이면 저희가 이제 서로 좀 친해진 것 같고 오늘의 건진 거는 MBTI가 극과 극이다 하는 정도.
1: 완전 반대다.
0: What we reckon is that we have contrasting MBTIs. 하지만 음악으로는 분명히 저희가 연결고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m sure that we can definitely connect through the commonality of music.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오리지널 곡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1: 네.
0: We heard that you've prepared an original track for us next. 어떤 곡이죠?
1: 그 뮤직 쇼폼 드라마의 OST인데
0: 오.
1: 제가 여기 회사로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발매하게 된 곡이에요.
0: 아, 네.
1: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의미가 좀 있는 곡인 것 같고 저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0: Okay, Seyeon is saying that the song that she prepared for us next is called 그게 다야, That's All by 전세연. It's the first ever track that she released with the current agency, and it was used as an OST soundtrack for a short-form drama. And she says this track particularly really fits her voice. 이 곡의 청취 포인트를 하나 알려주신다면요. If there is like a specific point in this song that you want the listeners to focus on.
1: 그 이별 노래지만
0: 네.
1: 담담한 노래라서 그냥 진짜 뭔가 너무 이렇게 사무치는 슬픈 그런 노래가 아니라 그냥 담담 잔잔하게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0: All right. 더더욱이나 기대됩니다.
1: 네. 네,
0: 목 좀 축이시면서 준비
1: 아,
0: 부탁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Okay. She said that the point that she wants you all to focus on is the overall track. Although it is a breakup song, everyone, she says it's not very dramatic or it's not like very expressive. In a way, it's restrained and it's very calm and it's very self-reflective, she said. So I guess that is the point that we can all focus on as we are blessed by 전세현 today with this original tune. 바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All right, here we go. Coming from 전세연, her original tune, 그게 다야, that's all.

0: And that was 그게 다야 That's All by 전세연. 잘 들었습니다.
1: 네.
0: Beautiful song.
1: 감사합니다.
0: 자, 지금 저희 작가님 밖에서 She changes to a totally different person when she's singing. How is this live? 노래 시작하자마자 페르소나가 바뀐다고 저희 작가님께서.
1: 진짜요?
0: 네. 근데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1: 그런가요?
0: 다른 사람 같아요.
1: 그래요?
0: Yeah, she definitely switches her persona right away. 자, 지금 댓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Our listeners are loving it. We have a Stephanie saying bravo. 진짜 그게 다였냐고. 더 불러달라는 뜻이겠죠. Asking you to sing more, please. 하지만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아직
1: 맞아요.
0: 곡이 많이 남아있죠.
1: 다가 아닙니다.
0: We still have a lot more songs to cover, so don't worry, everyone. Don't worry, okay? 긴장 좀 풀리셨죠?
1: 네.
0: Okay. I'm asking her, are you now relaxed? She's like, yes. 제 생각에는 서둘러서 밖에 계신 매니저님께서 도넛을 공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I have a feeling that your manager has to run off and get some donut for her. 자,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광주에서 태어나셔서 쭉 자라셨고 그다음에 대학교 입시 때 맞춰서 서울에 올라오셨다 하셨잖아요.
1: 네.
0: 음악을 원래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1: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럼 어느 순간 이렇게 나는 서울의 음악으로 한번 진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1: 사실 서울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대학이 사실 목표가 아니라 오. 그냥 광주에서는 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음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서울을 꼭 가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나 그냥 음악 하려고 갈 거야 라고 하면 부모님께서 네.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0: 그 절대 안 되죠.
1: 네, 명목을 만들려고
0: 아, 네.
1: 그냥 대학을 붙으면 가야지 하잖아요.
0: 방법이 그래서, 없죠.
1: 네. 네, 그래서 대학교를 무조건 서울로 가야겠다
0: 오.
1: 라고 다짐을 했었어요.
0: 그리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1: 맞아요.
0: Okay, so she found out that she always wanted to become a singer, but it was really difficult to find opportunities in Gwangju City, her hometown. What she wanted to do was to come to Seoul and become a musician, but of course, her parents would be dead worried. So what she decided to do is to find something that will make her parents force them to kind of accept her moving to Seoul, which was college entrance. And that's why she got into a college in Seoul, and ever since, she's been living in Seoul. 그렇다면 이제 서울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학교도 가고, 레슨도 하고. 근데 그걸로 바로 가수가 되진 않잖아요.
1: 네.
0: 어떤 스텝을 밟으셨어요? Like, you don't naturally become a singer by majoring in music. What kind of steps did you take?
1: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사실 서울 생활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뭔가 음악에 이렇게 몰두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게 학교 생활이어서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수업도 맨날 맨 앞자리에 가서 듣고 교수님들한테 이쁨 받으려고 이렇게 엄청 쳐다보면서 수업 듣고 해서 관심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곳저곳 자리에 많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더 무대의 맛을 알게 되는 거죠.
0: 아, 이곳저곳은 무대를 얘기하시는 거죠?
1: 네.
0: 어떤 무대요, 예를 들어?
1: 그냥 제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네. 뭐 코러스에 선다거나
0: 그렇구나.
1: 네, 탐나잖아요, 너무.
0: 그렇죠, 그렇죠. 그
1: 그래서.
0: 불씨가 막 사라나죠,
1: 네.
0: 계속해서.
1: 그러면서 연습을 더 많이 했어요. 진짜 연습 정말 많이 했고 그러면서 유튜브랑 SNS를 시작하게 됐어요.
0: 그렇게 시작된 거구나.
1: 네.
0: Okay, so the story here, everyone. Coming to Seoul, starting off with her freshman year, it was not easy for her. So what she decided to do was, rather than focusing too much on the training of the music itself, she was heavily and actively taking part in class. She voluntarily wanted to become the teacher's pet, the ace student. And because she was beloved by her teachers, she was invited to many different stages as chorus, backup vocals, and this and that. And later on, that led her to kind of, you know, her passion to spark again in her heart. And that's why she started off her social media channel, YouTube and Instagram and stuff like that. 처음 올리신 영상이 뭐예요? What did you upload first?
1: 인생의 처음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시작 그 뭔가
0: 음악의 시작.
1: 음악의 네. 시작.
0: 인생의 시작은 또 뭐였는데요?
1: 인생의 시작은 고등학교 때여 가지고.
0: 네. 그래요? 그럼
1: 네.
0: 뭔데요?
1: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하면서
0: 네.
1: 제가 유튜브는 안 했고 인스타를 열심히 했었어요.
0: 네.
1: 그때도 팔로워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삭제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0: 왜 그러셨을까요?
1: 그때 약간 사춘기가 늦게 왔는지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네. 대학교 올라가서 저의 그 입시 때 영상들을 대학 동기들이 보는 게 약간 창피한 거예요.
0: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어린 나이에는.
1: 네.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팔로워가 한 2천 가까이 됐었는데 그걸 그냥 제가 계정 삭제를 눌려버렸다니까요.
0: 자, 그때 본인에게 한 말씀 가실까요?
1: 으이그 노하겠습니다.
0: She was saying the first ever social media post she uploaded was on Instagram account pre-college. She gained a lot of followers in an instant, more than 2,000 followers. But entering college, she was afraid that her colleagues will go back and watch her past videos. So she naively deleted that account. And I was like, message to yourself in the past. She's like, sigh. Why did you do that?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또 데뷔까지 마치셨고
1: 네.
0: 또 지금도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당장 봐도 비밀의 화원님께서 보석을 발굴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1: 네.
0: One of our listeners saying you discovered the hidden gem.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세가 좋으신 것 같아요.
1: 오.
0: I have a strong feeling that she has great confidence level.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인터뷰는 아직은 긴장하셨는데
1: 네.
0: 기세가 어디서 느껴지냐면 지금까지 곡들의 백킹 트랙이 없어요. 백업 보컬이 아예 없어요.
1: 곧,
0: 지금
1: 곧 나오는데.
0: 아 솔직하십니다. I was praising her right now by saying the first two tracks there were no backup vocals in the track, but she's like the next track very soon you'll hear backup vocals. 가볼까요 그러면?
1: 그럴까요?
0: 바로 그럴까요? 다음 곡이에요. 혹시?
1: 아, 네. Okay. 바로 다음
0: It's the very next song where there are backup vocals. 지금 대표님 듣고 계시면 클리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 아 근데
0: 네.
1: 저에게 그냥 힘을 더 줄 뿐이에요.
0: 아 그렇죠.
1: 네.
0: 이미 증명하셨으니까.
1: 네.
0: It's just you know, it's like a slight tiny warrant, I guess, to her life sake. Because she's already proven herself as a very, very 당황스러워요. As a very much of a confident and talented singer. 다음 곡이 조금은 업비트한 곡이죠.
1: 완전 신나는 곡입니다.
0: Next song is a very upbeat, positive, happy song. 제목이 뭐죠?
1: 푸른 계절입니다.
0: It's called My Blue Season.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이 곡이 여기 회사 들어와서 처음으로 나온 싱글 앨범이에요.
0: 네.
1: 데뷔곡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제 마음의 데뷔곡.
0: 오.
1: 활동을 제대로 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네. 그 전에는 음원만 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아끼는 곡이고 제목이 푸른 계절인 만큼 가사

0: 뭔가 이 계절 푸른 계절에 듣기 정말 좋고
1: 네.
0: 이 업비트함 진짜 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네.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밴드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1: 약간 페스티벌을 노릴 수 있는
0: 완전 노려야죠.
1: 완전 노리는 곡이죠.
0: 네.
1: 오케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관계자분들 다들
0: 바빠주세요.
1: 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The very next song is the first ever single that she released with the current agency. She says that this song is really for those who love band sound, band music. Just like the title itself, My Blue Season, she says it's a very much of an upbeat, happy, energetic tune that everyone can really enjoy listening to. And I was also saying, is this intended for festivals? And she's like, 100%. So all the people who are preparing for festivals, organizing these events, please make sure to give it a close listen and invite 전세연 to your event. 바로 한번 달려볼까요?
0: 예.
1: 디아카이브 페스티벌입니다. Let's
0: 예,
1: go.
0: 페스티벌.
1: All right,
0: 가시죠.
1: here we go. 전세연 with 푸른 계절, My Blue Season.

0: 감사합니다.
1: 브라보! Oh my goodness, everyone. That was the original track by 전세현. 푸른 계절, My Blue Season. 너무 신나요. It's beautiful.
0: 너무 떨렸어요.
1: 진짜요?
0: 네.
1: 거짓말 치지 마세요.
0: 아니 저
1: 진짜 손이 엄청 떨리시네요.
0: 손 떨리는 거 보이시죠?
1: Oh man, she's like, oh, my hands are shaking so. 너무 잘 들었어요, 진짜로. For a minute, I thought I was at 난지 한강공원. 어? 잠깐 난지 한강공원 갔다 온 기분이에요.
0: 진짜요?
1: 네.
0: 저 거기 갈 수 있을까요?
1: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Next year, let's
0: 네,
1: go.
0: 네.
1: 내년에는 난지 한강공원에서 꼭 공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t felt like I was attending a festival near 한강공원 just now. It was beautiful. She's like, will I ever make it? I'm like, of course you can make it. 자, 너무 많이들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We have Stephanie saying, 푸른 이모티콘 더 없나요? 너무 청량하고 시원시원해요. Saying, are there any more green or blue emojis? It's so refreshing and so cool. 진짜로 약간 막 바람이 날리는 기분이었어요.
0: 너무 좋다.
1: 그 예전에 백예린 그 아티스트님 스퀘어 무대 약간
0: 네.
1: 그런 게 떠오르는
0: 저도 그런 약간 샤랄라한 거 입으면 좋을까요?
1: 오늘 굉장히 보이시하게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0: 네, 오늘은 약간 안 샤랄라하지만
1: I was talking about how the song reminded me of Baegyeorin's very well-known live performance video of Square where she's wearing this dress and everything very refreshing. She says she's wearing a little bit boyish today but you know she'll definitely fit that kind of outfit too.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진짜 기대됩니다.
0: 네, 열심히 awesome. 꼭 달성하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오늘 디아카이브 부시고 가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진짜로. I really look forward to her future promotions too. 자, 들어보니까 악기도 다루신다 돼 있어요. From what I've heard, you can play instruments. 근데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
0: 이거는 약간 정정을 하겠습니다.
1: 어, 말씀해 주시죠.
0: 잘하지 못합니다.
1: I've heard that she plays multiple instruments. She's like, let me fix it. I'm not that fluent in playing these instruments. 그럼 어떤 거 연주하세요?
0: 기타를 혼자 띵까띵까 정도.
1: Oh, she taught herself to play the guitar.
0: 네.
1: 코드 잡을 수 있을 정도.
0: 어, 네.
1: She can play the chords and she can definitely play. 그리고요. 자랑해주세요. 오늘 마음껏
0: 그
1: 각인시켜주셔야 됩니다.
0: 악기는 자랑할 게 없어요.
1: She's like, I cannot brag about my instrumental skills. 저희가 찾기에는 드럼, you can play, bass, electric guitar, ukulele 다 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지금.
0: 다 제가 찍어서 맛을 봤어요.
1: 아, 오케이, 오케이. She kind of dipped the sauce.
0: 네, 먹진 않았고.
1: She didn't really like digest it yet. 하지만 노력 중이다.
0: 노력. 끈 기타 피아노만.
1: Okay, she's trying her best to get better in piano and guitar.
0: 네.
1: 곡도 쓰세요? 직접?
0: 저 좋아해요.
1: 오.
0: 쓰는 거 좋아합니다.
1: 그 데모가 좀 많이 있어요?
0: 많이는 아닌데 약간 취향이 확고한 편이어서
1: 네.
0: 제 취향의 곡을 쓸 때 좀 희열을 느끼는 편이라
1: 네.
0: 그냥 모아놓은 게 조금 있어요.
1: Okay, she's saying that she also really enjoys writing songs and she finds this spark whenever she's writing a song that really fits her interest in music, specific genre, specific style and that's why she has a collection of demos right now. 어떤 취향의 곡을 좋아하세요? 예를 들어, 뭐 롤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런 음악 꼭 해보고 싶다라고 개인적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테고
0: 저는 이게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약간 오타쿠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네. 심장이 뛰어야 돼요.
1: Okay, she's saying it might sound a little cheesy, but the style of music that she loves is the ones that really gets her heart beating. 이게 어떤 뜻이죠? It's a bit abstract, she said.
0: 약간 그걸 풀어보자면 네. 심장이 뛰어야 뛸 수 있는 요소 제 기준에서 네. 일단 드럼이 드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 Okay, she says number one factor that's important to have your heart beat that is drum, acoustic drum.
0: 네.
1: Okay, it's gotta be an acoustic drum.
0: 뭐 acoustic 드럼을 뭐 만지든 어쨌든 간에 일단 저는 미디 사운드보다는
1: 네.
0: 리얼 라이브. 드럼을 oh, 좋아하고.
1: Real drum, live drum.
0: 그리고 건반에 약간 리프 선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1: Like a good motif on the keyboard.
0: 그 가장 중요한 거.
1: 네.
0: 스트링.
1: 하이파이브.
0: Yeah.
1: 저 스트링 진짜 좋아하고.
0: 저 완전 사랑해요.
1: She 스트링. loves string orchestra music.
0: 완전 오케스트라.
1: 들으셨죠, 메이저님? I'm like, you heard that to the manager, right? She loves string, drum, and keyboard. 밴드 사운드 하셔야겠네요, 진짜.
0: 네, 저는 오케스트라 네. 그 스트링이 진짜 완전 버무려진 그 밴드 음악을 좋아해요.
1: 좀 에픽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0: 네.
1: Okay, she loves band music with very strong string session. Something very epic. 기대됩니다. 진짜로.
0: 진짜 꼭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1: 그게 그 흔히 말하는 비싼 음악.
0: 맞아요. 비싸고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 귀도 조금 네. 그런 장르를 쓰다 보면 귀가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1: 그럴 수 있죠.
0: 뭐가
1: 그럴 수 있죠.
0: 뭐가 안 들려요.
1: 그 눈이 높아진다는 것처럼 귀도 좀 높아지는
0: 맞아요.
1: 느낌이
0: 맞아요. 귀가 그렇죠? 높아지는 느낌.
1: She's really into those epic music, but these music are very expensive to make. And she's saying that is one of the limitations, of course, but at the same time, she's also saying whenever she makes songs like that, her sense, her rational sense in evaluating all these songs kind of gets mushed up in a way.
2: 하지만 그런 곡을 꾸준히 쓰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방금 전에 예를 들어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푸른 계절 같은 경우 들으면서
0: 네.
2: 그 요네즈 켄지 같은 음악이 너무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0: 저 J-pop 진짜 좋아해요.
2: 그렇죠. 그 스트링이 가미된 락 사운드.
0: 맞아요.
2: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0: 그 레드 임프스
2: 아,
0: 밴드.
2: 알죠.
0: 네, 완전
1: She's 사람이에요. heavily into J-pop to Yonezu Kenzie and Radwimps. 기대됩니다, 진짜. 앞으로 내실 곡.
0: 네, 네. 열심히 제가 꿈꾸는 음악을 찾아가겠습니다.
2: 네. 저희가 알기로는 회사를 이번에 들어가셨다고.
0: 네, 완전 얼마 안 됐어요.
1: She only joined this new company lately.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들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0: 아, 그게 한 4월 중순에서 말쯤인 것 같아요. 네. 한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갑자기 그 인스타그램 DM으로 네. 저희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네. 라인업이
2: 어마무시하죠.
0: 네.
2: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사내 선배님들.
0: 너무 이제 짱이신
2: 짱이시죠.
0: Brown Eyed Soul.
1: Brown Eyed Soul is her label mate right now.
0: 민경훈 선배님.
1: 민경훈 of Buzz.
0: 네.
1: 너무 많죠.
0: 전세현.
1: 전세현. What a lineup. What a lineup.
0: 아, 이 선배님들 너무 진짜 제 라인업 보고 눈이 네. 휘둥그레졌었거든요.
2: 네.
0: 그래서 처음에 가짜일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2: 그럴 수 있죠. 네. 초반에는.
0: 그래서 네. 그 프로필도 들어가 보고 인터넷에도 검색해 보고 했었어요.
2: 치밀하게 확인하셨네요.
0: 완전 다 뒤졌어요.
1: Very good, very good.
0: 네.
1: She got an DM on her Instagram account randomly from her current agency saying, do you want to come audition? And she checked them out and they had lineups like, you know, Brown Eyed Soul. And then there was like Buzz, 민경훈. And she was like, is this real? She searched up, turned out it was legitimate. And that's why she decided to enter the company.
2: 회사 찾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2: 근데 다음 곡이 지금 퇴사할게요.
0: 어머, 아 이게...
1: And, but the very last song that she's going to sing live for us that she chose is called 퇴사할게. I'm gonna 퇴사 by 소연, the cover.
0: 네.
2: 이거 진상규명 한번.
0: 아, 이거는 네. 제 마음이 아닙니다.
1: 아,
0: 회사분들.
1: 아, okay, okay. She did not choose a song. It was chosen as a team at the agency, I guess. 좋습니다.
0: 제 마음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걸 부름으로써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듣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조금 해소가 되길 저는 안 퇴사해요. 네, 저는.
1: She's like, although I chose a song, it doesn't mean I'm going to leave the company. I just want to bring some extra energy to the listeners. 바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All right, she's ready to bring smiles upon our faces today. We're really enjoying the interview. This is the rehearsal, intimate mini concert, and this is the final live song. 마지막. 라이브
0: 네.
1: 곡이죠.
0: 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잘해보겠습니다.
1: 다 같이 춤을 추면 좋을 것 같아요. Let's all dance together. Here goes. 전세연's cover of 소연's 퇴사할게요. I'm gonna 퇴사. Narration 기안 84.

0: Bravo! That was the final live performance by Jun Se-yeon. 퇴사할게요. I'm gonna 퇴사 by So-yeon, the cover. 너무너무 신나게 잘 들었습니다. That was so fun. That was so, so fun.
1: 일어나서 춤출 뻔했잖아요.
0: 춤추셔도 괜찮을 뻔. 한 번 더 갈까요?
1: 아니요.
0: She's like, I was just about to stand up and dance. I'm like, should we just go for that again? 다음번에 오시면 저희가 댄스 스테이지 한번 마련해드리겠습니다.
1: 같이 쳐주시는 건가요?
0: 제가 춤은 아직 안 끊었거든요.
1: 춤 가능합니다. 같이 추면 저도 출게요.
0: 좋습니다. Next time she's like, are you gonna dance with me next time? So I'm like, of course, of course. 자,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선생님. 시간이 지금 한 2분 남았습니다. 삭제됐죠, 진짜.
1: 네.
0: She's like, time flew, got deleted. 저희가 알기로는 바로 내일 아주 특별한 일정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어떤 일정일까요? What's coming up tomorrow? There's something very, very cool.
1: 제가 내일 그 망원 한강공원에서 버스킹을 합니다.
0: Busking at 망원 한강 River Park. Bravo. 어디서 하세요? 진짜 한강 딱 거기서?
1: 네.
0: 몇 시에 해요?
1: 6시에.
0: 6 p.m. KST, everybody. If you are going to be around 망원 한강 district, go check out Se-yeon's performance.
1: 저를 보러 오셔야 됩니다.
0: She's like, you have to come and see me. 내일은 몇 곡이나 하세요? 비밀인가요, 아직?
1: 내일 정해진 거는 5곡인데
0: 네.
1: 뭐 더해라고 하면 더합니다.
0: She's prepared a set of about 5 songs, but if the crowd wants more, she's very much down to sing more songs for the crowd. So everybody, please, what you can do right now is to go over to her personal social media account.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편하게 홍보 부탁드릴게요.
1: 네. 저 인스타그램에 열심히 저 춤도 가끔 춰요.
0: She uploads dancing videos on her Instagram too.
1: 네, 저 춤추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 제 인스타그램 전세연 검색해 보시면은 약간 좋은 구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0: 홍보를 잘하시네요, 되게 깃깔나게.
1: 아, 그런가요?
0: She's like, I dance from time to time. If you want to see me dancing, come over to my Instagram account and watch some videos. It's gonna be fun. 주소는 안 말씀해 주시고.
1: 주소가
0: 인스타그램 어떻게 치고 들어가요?
1: 아이디요?
0: 네.
1: 오?
0: 전세연, you type it up, 네. everyone. You'll be able to find the account. Go follow her. And again, everybody, she has a show coming up tomorrow. Live busking performance at Hangang River, Mangwon District. So if you have time, make sure to go ahead and watch the show. And let her know that you guys watched her show today and fell in love with Se-yeon's charms.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진짜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1: 네.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Welcome back, folks. It's time to kick off the second hour filled to meet you up. Let me introduce tonight's guests right away. Our guests today are a boy group known for their incredible charisma and limitless potential. Please welcome One Us. 자, 오늘 나오신 분들이죠. 눈을 돌리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매력을 가진 한계 없는 보이 그룹 여러분들입니다. One Us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One Us 안녕하세요. One Us입니다.
0: Welcome, welcome. 자, 그럼 개인 인사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에서 메인 보컬과 맏형을 담당하고 있는 원어스 서호입니다.
0: Hey, welcome. And
4: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이도입니다.
5: Yeah.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건희입니다. 네, 이틀 만에 아리랑 놀러 왔어요.
0: 그러니까요.
5: 너무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환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Yeah.
7: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막내 시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Alright, together they go by the name of One Us, and we're gonna learn everything about their recent career. But before we do so, let's go through a couple of comments on YouTube, and we're gonna proceed from there. 자, 그럼 먼저 유튜브 코멘트 몇 개만 좀 읽어보고 거기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한번 왠지 그러면 서훈님 한번 기념으로 하나만 좀 골라주시면 안 될까요?
3: 네. 뭐가 있을까요?
0: 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3: 잘생겼다 건아가.
0: Connor, you're looking real handsome today.
3: Yeah, yeah? Handsome.
4: 그러니까 그런 걸 고르네요.
0: 자, 그러면 이도님 좋은 거 하나만 골라주시면 안 될까요?
4: 네. 원어스 활동 수고 많았어.
0: great job on your recent promotion. Yeah. Alright, 자, 그럼 건희 씨도 하나만 읽어주세요.
5: 저는 앨범 활동이 끝났어도 콘서트 연습 병행하느라 네. 여전히 많이 바빠서 활동 끝나고 실감이 잘 안 날 것 같네요.
0: 네. Alright, so it still feels kind of surreal for the members because they're already preparing for the upcoming tour despite the promotion is already ended. Well, we're gonna get to that part shortly. 자,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만 더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웅.
0: 네, let's go.
1: 모두 다 잘생겼었으라고.
0: Yeah, you're looking handsome tonight. 아이고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투문 여러분들 이따가 질문 타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저희 웹사이트나 아니면 저희 Gmail 계정 통해서 질문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네. 성우님.
3: 예.
0: 저녁 축하드립니다.
1: 아,
0: 좀 늦긴 했지만, 네. 아~ 1년 6개월 만에 이제 5인 완전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좀 다시 이렇게 다시 하는 게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So, with Seo's return from military service, One Us is finally back as a full 5-member group after a year and a half. And how do you feel about it?
3: 아, 정말, 혹독하게 적응을 하다 보니까 네. 거의 완벽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0: Okay.
3: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제 5명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시끌벅적한 것 같습니다.
0: Yeah. 네. Alright, so I tried my best to fit into the group's promotion and it feels very festive to be together. 자, 그러면 나머지 멤버분들은 이제 서호님 돌아오셔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So how y'all think about Seo's return in the group? 시호님?
8: 네, 네, 확실히 방금 서호 형이 말해준 것처럼 되게 네. 시끌벅적해졌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완전체 활동이어서 그런지 다들 또 많이 신났고 그리고 또 투문 분들도 많이 또 즐겨주시고 행복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재미나게 활동했습니다.
0: Alright, like Seo said, it indeed became a lot more festive than we it was just when we were just four. And of course, the two moons really liked it. 자, 그렇다면 이게 제가 궁금한 건데 네 명일 때랑 다섯 명일 때랑 차이가 큰가요 분위기가? Like in terms of the mood of the group, is it really different without Seo and with Seo?
5: 아 사실 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네. 약간 오케이, 같은 오케이, 느낌으로 오케이. 네. 사실 서호 형이 없을 때 네 명이서는 네. 이제 재계약 기간에
0: 아.
5: 이제 멤버 한 명의 부재를 이제 대중분들이나 팬분들이나 회사분들께 좀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조금 그룹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좀 열심히 하느라 좀 네. 즐기기도 했고 팬분들께 네. 좀 고마움도 많이 네. 느꼈지만 그와 동시에 좀 부담과 책임을 좀
0: 아~
5: 어느 정도 마음 한켠에 갖고 활동을 했었는데
0: 아~
5: 이제 또 저희 다섯 명 다 같이 회사 옮기고 또 이제 서호 형도 돌아와서 다섯이서 이제 좀 맘 놓고 편하게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번 활동이 좀 더.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compared to when we were just four as one us, because back then without Soho's presence, we were facing the extension of our contract. We were about to renew our contract, and we were feeling so much pressures on our shoulder because we didn't want the two moons to fill the void without him. 자, 그럼 서호 씨.
3: 네.
0: 돌아오셔서 제일 같이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So, what did you want to do with the members when you came back?
3: 물론 멤버들과 다 같이 무대를 하는 게 가장 하고 싶었고요.
0: 오케이.
3: 부가적으로 해서 또 멤버들과 같이 한번 이제 낚시를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0: 어? 낚시?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8: 완전 처음 들어봐요. 네.
6: 최근에 스키장을 네. 얘기했었는데
0: 너무 재밌겠다.
6: 그 낚시로 바뀌었나 봐요.
0: 오케이. Alright, so Soho said, when I made a comeback to the group, of course, the first thing I wanted to do together was to be on the stage. But the second thing that I want to do right now is go fishing with the members. And apparently it's the first time them hearing about it. Because the last time he said, he got asked to a similar question. He said, skiing. 그러면 낚시요? 아니, 지금 투문 여러분들도 당황하고 계세요. 타이거님이 낚시요? For real, what made you want to go fishing with the members? 왜 낚시를 가고 싶으신 건가요?
3: 아 이제 멤버들이랑 그 한적한 그 공간에서
0: 네.
3: 딱 이제 낚싯대를 딱 걸고 뭔가 이제 그 자연을 느끼면서 뭔가 그 자연 친화적인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0: 그러면 약간 이제 멤버들이랑 그냥 평화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
3: 맞습니다.
0: 정도인 거네요.
3: 네.
0: So it's more like because he wanted to spend some peaceful time along with the members. Well, thank you so much. 어쨌거나 이제 큰 뉴스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진짜 저희 스케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자 이제 10월 네. 24일, 25일 서울을 시작으로 글로벌 투어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3: 예.
0: 아, congratulations입니다. 진짜. So they're about to go on a world tour called 2026 ONE US World Tour Full Moon, starting from the ones happening in Seoul on October 24th to 25th. 자 이거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Could you guys explain a bit about this tour first?
3: Mm-hmm.
0: 네.
5: 네, 저희가 2026년 원어스에 네? 또 다섯 명 완전체 투어 풀문을 네, 준비하고 있는데요. 24일, 25일 서울을 시작으로 정말 다양한 글로벌 저희 투문 팬분들을 예. 만나러 갈 예정이니까
0: 예.
5: 저희 공연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섯 명의 에너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러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Okay, so once again the name of the show is called Full Moon and we're preparing, we're doing our best to prepare for the concerts and we're gonna hit as many cities as possible during this tour so I want you guys to be there. 제가 이거 살짝 이렇게 봤는데 네. 몇 개인지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나요?
8: 오, 네.
0: 제가 하나씩 일일이 세봤어요.
8: 네.
0: 세봤는데 지금 23개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진짜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5: 맞아요.
0: 진짜 너무 대단한데 이 공연 동안 좀 약간 팬들이 기대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반 공연이랑 좀 다른 것. So what's gonna happen is they're gonna be performing 23 times within 3 months. That means they're gonna be performing once every 3 days. That's gonna be a really hectic schedule for the members. But what's gonna be something special for the fans to look forward to?
6: 뭐랄까 특히 이번 투어에서는
0: 네.
6: 원어스 하면 떠올릴 것들을 모두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0: 아,
6: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희 공연을 보고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뭔가 노래를 따라 불러도 되고 함께 춤을 춰도 되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적인 그런 무대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0: 오케이.
6: 본인의 그 흥을 마음껏 분출하셔도 될 것 같다는
0: 오케이, 오케이.
6: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It's gonna be very interesting shows they're gonna be throwing. What's gonna happen is they're gonna show you guys everything that you guys can think of when you think of our name, One Us, through the shows. And it's gonna be kind of, it's the kind of show that you can interact with the performing artists on stage. So instead of just listening and appreciating the songs, you can also sing along and have the time of your life while enjoying the songs. 자, 그러면 이것도 있는데 가을 누나님이 오, 함께 춤을요? Like, literally, can we dance together, too?
3: Yeah.
0: 진짜로요? Yes. All right. 아, 그리고 Plum Tiger님이 언제쯤이요? 타이밍 좀 알려주세요. I want you guys to teach us the timing. When should we start dancing? 그런 게 좀 있을 예정인가요?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알아서 즐길 수 있는 분위기일 건가요?
6: 아, 자연스럽게 언제 언제나 원한다면은 마음껏 춤을 춰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0: Okay, so more it's gonna be a lot more than just having timing for you to have fun during the concert. You can have fun whenever you feel like dancing. 자, 그리고 코멘트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릴릴리님이 네. 소처럼 일하는 원어스. I knew Wonus would be like working like a cow. That's how hard working this group is.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꼭 많은 서포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네. 다른 것도 좀 스포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Is there anything else you would like to spoil about the upcoming tour, Mr. Ido?
4: 아마 그동안 저희가 했던 노래 중에 네. 보고 싶었었던 곡들을 하는 게 좀 있어요.
0: 오, 오케이. 네.
4: 좀 이건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 하는 콘서트가 저희가 했을 때 그런 곡들이 있었거든요.
0: Oh, okay.
4: 그런 곡들도 아마 좀 하지 않을까.
0: Alright. Well, so according to Ido, he said we're going to be performing a lot of songs that Two Moons have missed seeing on stage. Well, that sounded very mysterious to my ears. Let's see how it turns out. All you got to do is book a ticket for yourself.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지금 가서 티켓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2: Yeah.
0: Alright. 자, 그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venue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앨범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2: 네.
0: Full Moon 서울 공연 이제 10월 24일 토요일부터 25일 일요일. 장소는 세종대학교 대양홀이라는 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Right, so once again, the beginning of the tour begins at this venue called Sejong University Daeyang Hall, starting from October 24th to 25th. 아. So guys, be there. 네.
6: 아 그리고 또 네. 이거 대양홀 세종대학교 대양홀이 네. 또 저희 서호영이 또 그 군입대 하기 전에 마지막 그 앵콜콘이었었어요.
0: 오케이.
6: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우리 뿌앵 건이가 많이 울기도 하고 멤버들도 그렇고 투문도도 그렇고 조금 약간 너무 행복했지만
0: 네.
6: 행복하면서 울었었거든요 많이. 근데 특히 이번 공연에는 정말 다섯 명이서 다 같이 모든 에너지와 또 그동안 참았던 그런 행복한 바이러스들 다 보여드리고 또 네. 최초 공개하는 무대들도 있을 거고 또 열심히 준비한 앨범만큼 또 많은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0: 지금 약간 위험한 발언을 안 하셨습니다.
5: 어떤
0: 최초 공개를 갖다 하셨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잠시만 다녀오겠습니다. So the venue, Sejong 대학교, Sejong University Daeyang Hall is the venue that contains quite a lot of bittersweet memories for all the members, including the fandom, is because that's the last place Seoul threw a concert for encore concert before he got enlisted to the military. So it's gonna be a very meaningful and emotional moment for all of us who's gonna come through. And he said he's gonna be or they're gonna be releasing something that they have been keeping as a secret. What would it be? 뭔가 그게 뭘까요?
5: 뭔지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네요.
0: 자, 여러분들 꼭 거기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0: 자, 그렇다면 이제 앨범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앨범 제목이 무엇인가요? What's the name of the recent album y'all released?
5: 이번 앨범은 First Light 그리고 한자 우물 정자가 붙어서 First Light 정이라는 앨범입니다.
0: Okay, so it's called First Light with a Chinese letter 정. It means or it translates to well in English, and it's their 12th mini album. 벌써 12번째 미니가
2: 됐네요.
0: 와 시간이 진짜 빨라요 이거. 아니 이번 앨범은 몇 트랙 정도가 수록이 돼 있나요? So how many tracks are included in the album?
5: 네, 이번 앨범은 또 다섯 트랙이 수록이 되어 있고 네. 타이틀곡인 눈을 돌리지 마 외에 Runaway, 우연히 너를 만나도, 끝나지 않을 우리 이야기, 그리고 We Run For You까지 총 다섯 곡 수록되어 있습니다.
0: Alright, and there are five tracks total. First one is Runaway, second track is the title track 눈을 돌리지 마 in English, it's called Say Yes, and the third track is 우연히 너를 만나도 by chance, and the fourth track is 끝나지 않을 우리 이야기, Never Ending Us, and the last one being We Run For You.
2: Yeah.
0: 자, 그렇다면 이 앨범들 중에서 이제 좀 타이틀곡 어떤 이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Could you guys explain a bit about the title track for us? 시온님?
8: 네.
5: 아니 누구든?
0: 아니 방금 권희 씨가 시온님을 바라보고 계셨는데요.
8: 저요?
0: 네. 타이틀곡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노래인가요?
8: 타이틀곡이요? 네. 타이틀곡은
4: 신나는 노래죠.
8: 맞아요. 원어스의 오랜만 거의 처음인 청량인 타이틀인데요. 그래서 청량인 만큼 달님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제가 늘 좀 파워풀하고 좀 섹시하고 무거운 것만 하다가
0: 네.
8: 좀 이렇게 드라이브 때도 듣기도 좋은 이런 노래를 발매해서 팬분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저희도 활동하면서 오랜만에 웃으면서 무대할 수 있는 그런 곡이어서 되게 행복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Alright, so it's our first ever refreshing concept-based song that we've never tried in our career because we were so used to doing all the powerful and charismatic and impactful concept. So a lot of fans really liked this change in our group, and of course the members enjoyed it too, and it's of course an exciting track. 자, 그렇다면 다른 트랙들도 한 두 개 정도만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 네.
0: 네, 어떤 트랙을 좀 좋아하세요, 건희 씨?
5: 저는 네. 사실 이번 앨범에 조금 모두 다 좋아하지만 okay.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곡은 네. 제가 작사에 참여하기도 했고 네. 또 이 곡의 의미를 너무 좋아하는데 We Run For You라는 곡이 좀 처음으로 저희 멤버 서로에게 하는 말을 좀 주제로 담은 곡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또 한 7년 넘게 산전수전을 함께 겪어온 멤버들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언제든 힘이 되어줄 거라는 약속을 멤버가 서로에게 조금 말로 노래로 좀 전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약속들을 좀 노래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0: Okay, so of course other B-side tracks other than the title track means a lot to him. But if we were to choose one song, that would be this song called We Run For You, which is a song that he participated as the lyricist as well, because this is basically a message for the rest of the members. All he's saying is he's been relying on to the members, and he says you have no idea how much he has been counting on the rest of the members throughout their career. That's what this song is about. Very meaningful song indeed it is. 자,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서원님.
3: 네, 제가 네. 한번 말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끝나지 않은 우리 이야기라는 okay.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곡은 또 이제 권학이가 네. 네, 또 이제 작사 이도가. 작곡에 네, 네, 이도가 네.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해가지고 네. 할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쵸?
0: Okay. So Hino participated as a lyricist for the four track 끝나지 않을 우리 이야기 Never Ending Us, and Seo-ho assumes he has a lot to talk about this song. So what's the core message of this song? 그럼 이 노래의 코어한 메시지는 뭔가요?
4: 이 곡은 이제 저희가 막 소형 군대도 갔다 오고 막 저희가

0: 아니지 막 공백기는 없었지만 어쨌든 네? 오랜만에 오고 약간 어쨌든 저는 콘서트에서 쓰는 곡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약간 다 같이 떼창하면서 네. 아 우리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약간 이런 아. 식의 의미를 담은 약간 팬들한테 전해지는 그런 곡을 좀 만들었거든요.
1: 아, 네. okay. So the fourth track, 끝나지 않을 우리 이야기, never ending us. Story wise, it's all about making a promise of moving forward together without ever stopping. 그러면 이 노래들 중에 공연을 했을 때 제일 재밌을 것 같은 곡은 뭐예요?
2: 와, 어렵다. 진짜 어렵다.
1: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사실 그거예요. 저는 사실 네. 4번 트랙이 라이브로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뭔가 맞아요, 되게 맞아요. 뭐랄까 딱 적당한 시기에 딱 치고 들어오면 모든 공연장이 눈물바다가 될 것 같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궁금한데 대표로 시온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3: 저는 그래도 타이틀 눈을 돌리지 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번에 응원법이 되게 네. 재밌다고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1: 아 맞네요. 네,
3: 그래서 휘몰아치는 응원법이 있어서 네. 달님들도 저희랑 함께 노래 부르고 이렇게 따라하시면 아무래도 제일 신나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Oh, okay, well, I'm gonna have to choose a title track. 눈을 돌리지만 say yes, mainly because it's known for having really interesting, cheerful method. And I believe the guide is uploaded on your official channel, right? 오피셜 채널 가면 가이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4: 맞아요, 그럼요.
1: 그 가이드 여러분들 꼭 보시고 한번 직접 따라해 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와우,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와. 이제 노래를 하나 들어볼 시간이 왔는데요. 네. 자,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We have to listen to the title track. 눈을 돌리지만 say yes. 그리고 라이브를 해주신다고.
4: 아 맞습니다.
1: 크, 여러분들 물 드셔도 되고요, 목도 네. 많이 푸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고 싶으신 거 다 하셔도 됩니다. 자, 듣고 계시는 투머니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꼭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질문 아직 보내는 거 잊어버리셨으면 많이 많이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Alright.
4: Right.
1: Are you ready?
5: Yes, I'm ready.
1: So, all right, yeah. Let's have a listen. We have 눈을 돌리지마 Say Yes live in the studio by One Us. Enjoy.
5: Yeah.

0: Me every now and I feel this.
1: One, two, three, 소리 질러!
2: 눈에 돌리지마. Try,
3: say yeah yeah yeah.
2: 눈에 돌리지마. Tonight,
3: say yeah yeah yeah.
4: No. That was Lunar Dolishima. Say yes by one. I said, I have a feeling their concerts are going to be amazing.
5: 아니, 앞으로 콘서트 때 어느 타이밍에 뛰면 되는지 방금 알려주신 것 같아요.
4: I think you just accidentally gave us the timing. So guys, that's the part y'all should start dancing.
5: 자, 그때 저 때부터 여러분들 춤추고 소리 지르면 됩니다. 어쨌거나 네. 이제부터 다음 파트 넘어가서 이제 yes or no 게임 타임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6: Oh, yeah.
4: So
5: what's going to happen is I'm going to ask you a series of questions and when I count three, give us your honest answer by holding either yes or no. 자, 준비되셨습니까?
6: 네. 네.
7: Yes.
5: 자, question 1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상상이나 생각 같은 게 있습니다. There's something you've been daydreaming about or thinking about a lot lately. On a count of 3, 2, 1, let's go.
6: Yes.
8: No. Oh. 자, 생각 없는 사람이 둘이나 있네요.
5: 이번에는 한번 환웅님에게 가보겠습니다. Why did you say no to this question, sir?
9: 아, 요즘 그 머릿속이 다 콘서트로만 가득 차 있어서
5: 아.
9: 그래서 아, 생각
10: 생각도 포함인데.
9: 아, 상상만 네. 생각했네요.
5: 질문을 바꿔볼게요.
8: 엉망이네요.
4: So, the reason why he said no is because the only thing he was thinking about recently was the concert or upcoming tour.
5: 그러면 콘서트에서 꼭 이거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So is there something that, like you really want to do during your tour?
9: 아, 저는 팀원들이 다 같이 뛰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를 okay.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4: Okay, I want to see the moves, two moves who come through the show to jump all together while singing along to our song. That's the view that he would like to witness.
5: 자, 그러면 이도 씨, 이도 씨는 왜 노라고 하셨나요? Why did you say no to this question?
11: 원래 상상이나 생각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4: Because I simply don't want to get myself stressed out by thinking about a lot of stuff.
5: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생각 정리를 하시나요? How do you organize your thoughts then?
11: 저는 되게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그냥 해답만 찾고 끝내던가.
5: 아, 오케이.
11: 생각이나 상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4: 오, 네. Okay. So I take the simple step by reaching to the conclusion right away without really paying much attention to the progress. Well, thank you so much.
5: 자, 그렇다면 이제 yes라고 대답한 분들에게 좀 가보도록 할 건데요. Let's start with you, Mr. Gunny.
6: Yes.
5: What have you been thinking lately?
8: 저도 사실 요즘 콘서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5: 네.
8: 아, 이 곡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계속 동선 변화나 또 새로 배우는 안무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안 까먹으려고 또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계속 콘서트에 대한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Okay, so like Hwanung said, Gunny, the only thing that's going on inside his mind is about the upcoming tour, trying to come up with strategies for each track for him to perform it better on stage.
5: 그러면 제일 자신 있는 노래가 무엇일까요? What's the song that you're most confident with on stage?
8: 저는 네. 첫 번째 곡이 제일 자신 있더라고요.
5: 그래요?
8: 네, 저희 okay, 오프닝 okay. 곡이 okay. 아, 확실히 네, 자신이 좀 있더라고요.
4: Okay, the opening song. Well, you didn't tell us what that song is yet. Well, you'll see on tour.
5: 자, 여러분들 yes. 투어 가시면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아, 저게 건희님이 가장 자신 있는 노래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Moving on to the next one.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눈을 돌리지 마, Say Yes 로 컴백했는데 우리 멤버들에게 눈을 돌릴 수 없을 만큼의 매력을 느낀 적이 있어요. Since your comeback with Say Yes, Yes, have you ever found yourself so captivated by one of your fellow members that you couldn't take your eyes off of him? On a count of 3, 2, 1, let's go!
7: No.
9: No. You're so
5: bad. I was expecting all yeses. However, three of the members said noes. 자, 그러면 이번엔 한번 Mr. Soho.
6: Uh-huh.
5: Why say no to this? Yeah. 왜 노라고 하셨어요?
7: 저는 멤버들에게서
5: 네.
7: 이제 매력을 이제 느낀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뭐랄까
5: 약간 이제 가족이죠.
7: 네, 그냥 뭔가 저 친구의 저런 거는 이제 팬분들 이제 투문분들한테 매력이겠지만 네. 저한테는 사실 이제 그냥 이제 아 그렇구나 하는 그런 그거거든요. 네.
4: 근데 그만큼 가깝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Soho. So he's a, rather than feeling this unexpected charms you get to find out from a member, from an unexpected side of them, aside from them. Since we're basically like a family, I feel way too tight that I no longer notice those charms.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분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노라고 하신 게 시온님이죠?
9: 네.
4: 왜 노라고 하셨을까요? 아, 잠깐만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데뷔 초.
8: 데뷔 초.
4: 데뷔 초로 돌아가 볼게요. 시온님. 네. 네. 자, 2019년입니다.
9: 와우.
4: 2019년이에요, 이제. 네. 그때. 그때 이 질문을 받았더라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So, we're gonna go back in time, back in 2019 when you just made your debut and you got the same exact question. And what would your answer be?
9: 못 말하면 막 불화살 생기는 그 시간.
11: 너 하면 오?
8: 그때는 오인 것 같아요.
4: 오케이. 네. 그러면요? 네. 그러면 그때는 어느 멤버가 제일 막 멋있었을 것 같아요?
8: 저는 건이 형이요.
4: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네. 오?
8: 왜? 아, 왜냐면은 데뷔 때는 사실 이제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개인기가 필수예요.
4: 아, 그렇죠.
8: 개인기를 꼭 했어야 된다 말이죠. 네. 근데 제가 개인기가 없어가지고 네. 근데 그때 저희 멤버 중에서 건이 형이 제일 그렇죠. 개인기 네.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아 저렇게 끊임없이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4: 와, alright. So if 인정. I were to choose one member, if I got the question back in 2019, I would definitely choose Connie to be the coolest person among the members, is because he was the person with so many talents. He just simply never runs out of them. While I had 네. nothing to show off. 자 그럼 건이 씨.
7: 네.
4: 말 나온 김에
7: 오랜만에
3: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네. 자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캐릭터 성대모사였는데 그 혹시 그 동그란 그
4: 동그랗고 파란 고양이 닮은 네. 친구
3: 네. 그걸 제리요?
9: 오, 오,
3: 오, 저는 이제 눈을 돌리지 마도 불러요 이 친구가
10: 정말 용인이 빨리
3: 이렇게. 근데 이제 요즘에 어딜 가나 시켜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4: 아, 네. 오, 오랜만에 네. 하셨겠네요. 네, But I think he still got it. 아직까지 너무 완벽한 목소리 톤이에요, 진짜.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와 네. 다른 거 넘어가 볼게요. 네. Question number three. 친한 외국 친구가 한국 여행을 하고 한다면 하고 싶다고 한다면 꼭 알려주고 싶은 한국어가 있어요? 그 문장이어도 괜찮아요. If a close friend from overseas told you that they wanted to visit South Korea, there's a word or a sentence you would like to teach them. On a count of 3, 2, 1, let's go!
7: Oh, yes! Oh.
4: Mr. Yes. Ido,
11: 네.
4: 어떤 프레이즈를 가르쳐 주실 건가요? What would you teach them?
11: 저는 죄송합니다.
4: Sorry. Alright, excuse me, you're sorry. Why? 왜요?
11: 내가 어쨌든 알려주는 거면은 네. 사실 이 친구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 친구잖아요.
4: 그렇죠.
11: 뭘 물어보면은 아 죄송합니다 하고 갈 수 있으니까 All pass
9: 일리 있다 일리 있다
11: All pass
4: Alright so it's 네. gonna act as the perfect excuse for you to run out of any circumstances you have to face as a foreigner in this country just by saying 죄송합니다 I'm so sorry 자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번엔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Mr. 환웅
12: 아 저는 저희 타이틀곡인 눈을 돌리 지마.
4: 오빠야. Don't turn your eyes away from yeah. me. 에? 눈을 돌리지 마.
12: 왜냐면 또 저희 서울 콘서트에 오는 투문들이 아하! 만약에 이제 공연장 근처에서 헤매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4: 네.
12: 그 거기서 어느 그 주변에는 그래도 저희 투문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4: 네.
12: 그럼 누굴 붙잡고서 눈을 돌리지 마. 이러면은 어? 이러면서
4: 투문?
12: 이제 투문 이러면서
4: 같이 갈까?
12: 이제, 그럼 이제 저희 친절한 한국 투문이들이 네. 분명 데려가줄 거예요.
11: 모르는 사람이면요. 모르는 사람이면.
12: 아 그거
8: 너무 네. 무서울 것 같아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붙잡고 눈을 돌리지 마 이러면.
12: 그래서 제 포인트 안무인이 이거를 같이 하면서 예 일동을 하면서 하면은 너무 귀여워서 어디든 다 데려가 주시니까
4: 완벽하네요. So he would like to teach 눈을 돌리지 마 translates don't look away to the foreigners who's gonna come through to our Seoul concert is because it could act as a secret code between two moons in case they get lost on their way to the venue just by saying 눈을 돌리지 마 with the point choreography.
9: yeah.
4: 예! So, 자 그러면 그 공연 오시는 투문 여러분들 혹시나 진짜로 이런 분들 계신다면 꼭 도와주셔야 돼요. 손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9: 부탁해요 투문들.
5: 화이팅.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우리 노래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There's something you always wanted to say to two moons. On a count of 3, 2, 1 let go. 아이 자 그러면 이거는 서원님 오랜만에 오셨으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1: 네. 오 없어요 왜 말 안 해요?
5: 이거 위험해요?
9: 그냥 지금 데뷔 초였으면은 이 공백만에 지금 큰일 났어요.
7: 아, 네. 물론 이제 투문과도 굉장히 오래된 사이이기 때문에
5: 아, 예. 네.
11: 그래서 할 말이 없다.
4: This is me and two moons were already pretty tight, so I have nothing to say.
7: 굉장히 네. 많이 많이 네.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5: Ah, but I love you so much. 네.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 하나 더 듣고 돌아올 시간이 됐습니다.
7: 네.
5: It's time for us to have a listen to another track. This time we are gonna listen to 끝나지 않을 우리 이야기 Never Ending Us by One Us. 자, 근데 듣기 전에 끝나지 않을 우리 이야기 들을 때 이 파트 오 아주 좋아요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So is there a part from this song that you will really like to promote to the fans?
8: 저는 개인적으로 맨 마지막에
5: 워워
8: 하면서 같이 따라 부를 수밖에 따라 부를 수밖에 떼창구. 없게 만드는 떼창 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정말 신나고 벅차니까
5: okay.
8: 이 부분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Okay, so there's this choir part appearing at the end of this song that's known to have this uplifting vibe. That's the part he would like the listeners to focus on. With that,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e song and come back with the final segment. We have 끝나지 않을 우리 이야기 Never Ending Us by One Us. Enjoy!

0: Welcome back. That was 끝나지 않을 우리 이야기, never ending us by one us. And with that, we're gonna move on to the third segment Q&A session. 자 이제 question time입니다, 여러분들. 네.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유튜브로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마구, 좋으실 마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제가 하나 읽어드려도 될까요?
1: 네.
0: 릴리님이 멤버들 투어 대비 외국어 연습하고 있나요? Have you been practicing foreign language to go on a tour?
2: Oh, I'm sorry.
0: You don't know how to speak English yet?
3: 그 근데 저는 언제든 약간 그 팬 사인회를 했을 때도 그렇고 또 글로벌하게 되게 다양한 투문 분들께서 네. 와주셔서 그분들이랑 소통하고 싶어서 그 계속 그 미국 드라마나 영어를 사용하는 좀 짧은 그런 SNS 계정을 팔로우 해놓고 왜 그런 눈빛을 쳐보세요? 팔로우 해놓고 이제 뜨잖아요. 그 네. 따라 읽어보세요. 이런 네. 거 있으면 놓치지 않고 좀 틈틈이 하려고 노력하는
0: okay.
3: 편입니다.
0: So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all the international tumors out there, when it comes to like during fan meet and greet event, he always practices English by watching English shows as well as following. Some social media accounts that teach yes. you how to speak fluent English.
3: Yes.
0: Mm. Right. What's the last phrase you learned?
3: 가장 최근에도 일본어였거든요.
0: Yes. Okay, that was Japanese. What would it be? 그럼 뭘 배우셨나요?
3: 그래서 그 단어가 떠요. 그럼 3초 후에 기다리면 이거를 정답이 나오는데 그 안에 약간 퀴즈처럼 맞추는 거예요.
0: Okay, so he's been trying to solve some quizzes in Japanese. What happens is it teaches you or it tells you a Japanese word and gives you 3 seconds to figure out what word that is. And that's the kind of thing he's been doing. 자, 어쨌거나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Lightfires님이 멤버들 이번 활동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When was the most memorable moment during your recent promotion?
4: 저는 저희가 또 되게 이번 앨범을 진짜 오랜만에 완치 앨범이기도 하고 또 예. 미니 앨범을 또 이렇게 꽉꽉 채워서 나온 것도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곡들을 진짜 하루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We Run For You를 저희가 또 음악방송에서 보여드렸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생방이었는데 투문들이 되게 저희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로 응원법을 만들어서 저에게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좀 깜짝 놀라기도 했고 또 이 노래 자체가 워낙 또 따뜻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뭔가 서로 그런 마음을 건네주려는 게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진짜 그때가 뭔가 기억이 너무 남고
0: 엄청나네요.
4: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0: Alright, so this album, this whole album means a lot to all of us is because it's been a while since the last one was dropped. And musicality wise, when we were performing We Run For Youth on a music show, we weren't expecting it, but the fans created their own team support method or chant? 응원법 cheering method. Yeah, they created their own cheering method and they performed it for the members, which got them to startle a lot. 그러면 다른 멤버분들은 그 응원법을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So what did you guys feel after witnessing that 응원법 cheering method?
5: 제가 이제 그 응원법을 딱 듣고서 네.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네. 박자를 놓칠 뻔했어요.
0: 아, 오케이.
5: 첫 파트 시작인데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응원법 이제 제가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음악법이 딱 들리니까 뭔가 어? 하다가 이제 그거 듣다가 놓칠 뻔했는데 다행히 정신 갑자기 이게 싹 잡고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0: Alright, so when he got caught off guard after hearing the cheering method from the fans, he got so surprised he almost missed the timing for his part. But he pulled it off anyway because he's a professional.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질문도 하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질문은 이거예요. 가을 누나님이 이번 콘서트에서 멤버들 각자 가장 기대하고 있는 무대 스포 혹시 가능한가요? So if there's something you guys are looking forward to the most for the upcoming concert, could you guys spoil a little bit about it?
3: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 네. 이번 콘서트의 셋리스트 관련해서 의견을 낼 당시에
0: okay.
3: 좀 그 노래와 노래의 그 메시지를 조금 이어서 저희만의 세계관을 조금 만들어 놓은 파트가 있어요.
0: 아하.
3: 이제 각 곡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이렇게 두 곡을 연결했을 때 너무 좀 유기적으로 잘 느껴질 것 같다 해서 조금 저희만의 세계관을 그 작은 세계관을 그 셋리스트 안에 살짝 담아봤는데 그 구간이 조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0: Okay. Mm-hmm. Well, thank you so much. While they were working on the set list for the upcoming tour, they were trying to connect a couple songs that matches in terms of the core messages of it. And they came up with this entirely new set of worldview. We call this 세계관, or it could call it a bigger storyline mm-hmm. through the set list. 자, 그렇다면 그 스토리라인을 갖다가 네. 공연 때 저희가 와닿을 수가 있을까요? 아, you think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understand what you planned?
3: 어떻게요? 좀 아 이 곡과 이 곡 두 개 다 뭔가 인연을 노래하는 것 같다라는 걸 확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okay, because through the songs you'll be able to see the connections. Connections as in how though? 근데 인연을 볼 수 있다는 게 어떤 걸지는 직접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Witness it yourself.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This one comes from Charlotte, who is going to be joining you guys for next week's concert. 자, Charlotte님 보내주셨는데요. An interior designer to Moon here has a question. Y'all started living on your own this year, right? Do you each have a dream home in mind? If you could design your ideal home from scratch, what would it be like? 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투문입니다. 오. 자, 여러분들 올해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죠?
1: 아하, 네. 네, 맞습니다.
0: 자, 여러분들이 그리는 꿈에 그리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굉장히
3: 꿈에 그리던 집?
0: 네.
4: 아,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 재계약 직후에 이제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네. 다들 그때 당시에는 약간 그 혼자 사는 그 자기만의 공간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한 십몇 년 만에 처음 생겼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다들 들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활동을 계속하면서 약간 그 행복감을 조금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0: 같이 사는?
4: 아니 아니요. 혼자 살 수 있는 그 로망들을 실현하기에 아~ 너무 바쁘니까.
0: 아, 그래요?
2: 네. 혼자 있어야 되는데 혼자 때문에 다 같이 있으니까 네. 이제 아 왜 약간 이런
3: 진짜 뭔가 혼자 살면 좀 네. 요리도 해보고 네. 내 공간을 좀 꾸며보기도 하고 아~ 취미생활도 하고 싶은데
0: okay.
3: 진짜 잠만 자는 거예요 요즘.
0: Oh, very interesting perspective they have about living alone. So what happened was after renewing their contract recently, that's when they started got separated. And the thing is, since they were together the whole time preparing for the promotion and the upcoming concert, they were missing out on the things they could do on their own rather than appreciating the exterior or interior of the place they resided. Mm-hmm. 그러면 혼자서 하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What's your favorite thing to do when you're alone? 혼자 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거?
5: 혼자 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거는
0: 네.
5: 저는 이제 컴퓨터
3: 게임
5: 네, 아니면은 이제 저는 빨래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0: 어?
5: 네.
0: For real?
5: 아 이런 빨래 말고요. 세탁기에 돌려놓고 아, 이제 빨래하는 걸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은 아, 얘가 빨리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0: 오케이. Interesting.
5: 그리고 그 네? 건조기를 돌리고 나면은 네? 필터에 먼지가 껴 있거든요.
0: 맞아요.
5: 그 먼지를 이렇게 그 제 청소기 그걸로 이렇게 쓱 빨아들이면은 쾌감이 있습니다.
0: Okay. Well, first thing he loves to do when he's alone is playing the computer game, and the second thing he enjoys is doing the laundry. And after drying all the laundry, you have to get rid of the dustbin to get rid of all the rusty dust inside it, and that's the kind of thing that he feels the most satisfaction from.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해야겠네요. Oh. Kenneth says, "What has been the most memorable moments from the tour so far for each member?" 이번 투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It has not begun yet, yeah. Kenneth.
2: 아직은 시작 안 한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0: That's probably the most memorable thing because we didn't even started yet by Ido. 자, 어쨌거나 이제 끝낼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10월 25일부터 한 3개월간 정말 정신 없으실 텐데
3: 네.
0: 꼭 건강 잘 챙기시고 무사히 투어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Hope everything goes well during your show.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노래 We Run For Youth by One Us 플레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This has been your host Sammy Wilson. Thank you so much to all the two moons out there listening to the show. 자, 마지막으로 이제 One Us 여러분들 그룹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4: 네, 오늘도 소사무엘 선배님과 만나서 이렇게 음악 이야기도 하고 또 즐겁게 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투문 여러분들 투어에서 만나요.

0: This is Brunch Club, where we enjoy delicious conversations. Now, today's guest is one of Korea's top breaking dancers, often called Kim Yeon-a of B-Girls. Please welcome B-Girl Fresh Bella, Jeon Ji-hye. Hello and welcom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in.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 크런처들에게 인사 그리고 소개 부탁드릴게요.
1: Hello everyone, I'm Ji-hye and I'm breaking dancer Fresh Bella and Ashley represent Korea national team. Nice to meet you.
0: Yay, nice to meet you. We have Benny, one of our crunchers, saying welcome Fresh Bella. 우리 Benny라는 크런처도 welcome이라고 댓글로 환영해 주시고 계시네요. All right, well,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Have you been on radio shows often?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라디오 방송은 우리가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많이 해보셨을까요?
1: 완전 처음이어가지고 네. 지금 너무 떨립니다. Oh,
0: so it is actually her first time being on radio and on a live radio. So she is a little nervous, but I'm sure that nervousness will go down as we start speaking and talking about her.
2: 네, 얘기하시다 보면 나 어느새 그 긴장감이 풀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네.
0: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All right, well, you have a cool nickname. Let's start with your name. It's Fresh Bella, right? Would you prefer that I call you Ji-hye or Fresh Bella throughout our talk today? Fresh Bella라는 멋진 닉네임을 쓰고 계신데 오늘 우리 인터뷰에서 전재 선수라고 부르는 게 편하실지 아니면 Fresh Bella라고 부르는 게 편하실지.
1: 저는 프레시벨라라고 불러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오케이.
1: 네. 해외에서도 많이 그쵸?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0: 네네네. So she feels more comfortable being called Fresh Bella with her nickname, and even overseas people call her Fresh Bella. So I'll call her Fresh Bella throughout the conversation today. Well, I'm quite curious. What does Fresh Bella mean, and how did you come up with this name? 그럼 이 Fresh Bella는 어떤 뜻이고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1: 우선 Fresh Bella라는 네임은 네. 제 춤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0: 아, it's a name that her teacher gave her.
1: 네. 이제 제가 처음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네. 항상 뭔가 프레쉬하고 좀 춤을 아름답게 췄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지어주신 거예요.
0: So her teacher wanted her to dance in a very fresh, novel way all the time and in a beautiful way. So that's where the Bella comes from. Fresh and beautiful is what it means.
2: 프레쉬하고 새롭고 또 아름다운이라는 네. 뜻을 가졌네요. 너무 예뻐요. 근데 선생님께서 되게 애제자였나 봐요. 지혜님이.
1: 네, 지금도 네. 현재까지도 이제 티칭을 해 주시고 계시는
0: All right. So I think she was her teacher's favorite, and her teacher right now still teaches her throughout. Okay, well, we have something to celebrate. Just last month, you won the 2026 Breaking K Series Stage 2, and we want to take a look at it.
2: 먼저 축하할 일이 있죠. 바로 지난달이었는데 2026 Breaking K 시리즈 2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영상 짧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0: So we're looking at a video of her breaking dancing. This is the one that she won the finals at. Wow, she's on the floor showing all these cool moves. Wow, she's on her hands now with her feet on the air. And she's spinning on her head. Oh my gosh, it's just so cool. If you can't see the video right now, I recommend you to go find and look at it. It must have been quite challenging, but how did it feel to win?
2: 1위의 맛은 어떤 거죠?
1: 사실 네. 뭔가 1위를 딱 한 순간에는 이제 이번에도 뭐 준비한 거를 그래도 심사위원분들께서 잘 봐주셔서 또 좋은 성적이 난 것 같다 싶어서 이제 기쁜 마음이 큰데 네.
0: So she is happy that she did make it to the finals and won the finals. She prepared a lot for it and she's really happy with the result. But
2: 근데요?
1: 근데 이제 네. 그 마음이 네. 저는 약간 금방 좀 가라앉고 이제 다음에 대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네.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던 걸 더 보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바로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기쁨도 잠시 네. 그 다음을 생각하시는. 네. Oh, so she only enjoys that feeling of happiness for winning the whole competition for a short while, and that feeling fades away, and she thinks about the next stage and next performance, how she could improve based on what she did before, and that's how she is. Okay, well, I imagine preparing for competitions can be physically demanding, of course. How are you feeling these days?
3: 또 대회를 준비를 하시다 보면 무리를 많이 하실 텐데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1: 저는 이제 크게 막 부상을 갖고 그런 적은 없어서
3: 다행히도 네.
1: 그래서 요즘 컨디션은 좋은 것 같습니다.
2: Oh, that's good. 좋습니다. So she has never gotten like a huge injury, thankfully, before. And her current condition is pretty good, is what she said. That's good. All right, let's find out how you became the incredible B-girl you are today through our first keyword then.
3: 이제 이 단단한 B-girl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우리 첫 번째 키워드와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2: The first keyword is freeze. All right, so a freeze is one of breaking's signature moves where a dancer holds a striking pose. So let's talk about how you first got into breaking in the beginning. I heard you used to do figure skating, though, before starting dancing. Can you tell us about it?
3: 우리 첫 번째 키워드 freeze를 통해서 브레이킹에 입문하게 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브레이킹 시작하기 전에 피겨 스케이팅을 하셨다고.
1: 네, 네네. 맞습니다.
3: 네, 좀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1: 우선 이제 그 피겨 스케이팅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이제 한 거의 2년 정도를 네. 이제 시켜달라고 네. 막 쫄랐어요.
2: Oh, so she really wanted to learn figure.

0: skating when she was young, 어렸을 때겠죠. 네. And she asked her parents, I want to learn figure skating for two whole years. And?
1: 그러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 네. 한 2년 정도 피겨 스케이팅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선수로 가기에는 네. 너무 늦은 나이이기도 했고 또 제가 뭔가 막 재능이 있진 않아서
0: 네.
1: 그래서 이제
0: 언제 시작을 하셨던 거죠?
1: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막 이때 네, 시작했던
0: 네.
1: 것 같아요.
0: 네, 네. Okay, so she started when she was in her late elementary school, and because she started quite late, she thought it's a little late for me to become an athlete in this field, and it only ended after 2 years of learning. All right, well, you learned it for 2 years, but it's not a short period, you know. Didn't you feel like sad or wasn't it difficult to leave this field of figure skating?
2: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잖아요. 꽤나 하셨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거를 하게 됐던 건데 피겨를 그만뒀을 때 아쉬움도 컸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1: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컸었고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선수로 가기에는 네. 안 된다고 하니까 포기하는 게 어떻냐, 다른 거 너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봐라 라고 좀 하셔가지고 네네. 아쉽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하죠.
0: 아. So she did feel quite sad and difficult when she first left. And her parents encouraged her to do something else because they thought she would do better in some other field and it would be difficult for her to survive in the field of figure skating. However, they were supportive in her doing something else and thinking about it, now she's very grateful that her parents led her to a new field, in fact. All right, well, this is a question that our cruncher Benny is also curious too. How did you first discover breaking then? Was there a special moment that led you to it?
2: 우리 크런처 베니도 궁금해하는 이 질문인데 어떤 운명적인 계기로 브레이킹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럼?
1: 그래서 이제 피겨를 부모님이 그만두고 다른 걸 찾아보라고 하셨을 때 네. 제가 나 그러면 이제 가수 하고 싶다, 연예인 하고 싶다
0: 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인 뭐 네. 보컬 트레이닝이나 뭐 춤이랑 다 있는 그런 학원을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0: 그렇구나. 다양하게 접해보다가. So she wanted to actually become a celebrity after quitting figure skating. She wanted to become a singer, whatnot. And her parents told her, okay, then go to an academy where they teach you everything, like singing, dancing, whatnot. And that's when she met breaking for the first time. Oh, okay. Well, breaking is such a physically demanding dance style, though. It's not easy for anyone to follow. So I imagine getting started wasn't easy. What was it like it for you then?
2: 이 브레이킹이라는 게 신체적으로 엄청나게 고된 장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인데 쉽지 않은 도전이었겠다는 선입견도 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1: 저는 이제 뭔가 몸적으로 힘든다라기보다는 네네. 제가 성격이 좀 내향적이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브레이킹을 가서 봤을 때 이제 사이퍼라고 원을 크게 두르는데 그 네.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라고
0: 네.
1: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그쵸.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좀 힘들었어요.
0: 몸을 쓰는 것보다. 네. Okay, so Fresh Bella is quite introverted, but when you start breaking, you make a cipher, like a circle, and you have to go inside that circle to show your dance moves, right? So that was the most difficult part for her as an introvert. Not so much like it being physically demanding, but her having to be in front of everyone like that and showing her moves. Well, what was the first breaking move you mastered then?
2: 가장 먼저 완성했던 동작은 뭔가요?
1: 이제 그냥 기본적인 동작으로 보면 이제 풋워크라고 이제 하는데
0: 네.
1: 이제 식스 스텝이라는 네. 자세가 동작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제일 브레이킹에서도 기본이 되는 동작이고 그거를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손에 이제 물집도 잡히고 네. 처음으로 막 까져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So in breaking dance, the basic would be 6 steps. It's one of the footworks, and that's the first move that she mastered. And after practicing, she even got blisters on her hands, and it was really hard. But that is the first move that she mastered. All right. Well, when you first started, did you ever imagine you'd compete at the Olympics or even on the world stage?
2: 시작하실 때 올림픽이라든지 세계 무대에 설 거라는 예상을 하셨어요?
1: 전혀 예상하진 못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스포츠 종목의 채택이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2: 그렇죠. 네.
1: 이제 또 올림픽이라는 뭔가 세계에서 제일 큰 무대에도 종목이 채택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0: So when she first started dancing, she never imagined or expected this breaking dance to become an event in the Olympics, which is the world's biggest sports event. And so, yeah, she has never imagined it as she started dancing. Well, at international competitions, you're up against some of the world's best dancers, you know. How do you stay mentally strong under the pressure?
2: 이제 국제대회 나가면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선수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프레시빌라 선수님만의 멘탈 관리법이 있을까요?
1: 저는 멘탈 관리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연습할 때는 네. 복잡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
2: 네.
1: 오히려 이제 대회 날 이제 제 순서가 오기 전에는 그냥 내려놓으려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연습했으니까 이제는 맡겨야지 이런 식으로
2: 생각 다 비우고 연습한 것만 믿자 이런
1: 네네,
2: 느낌으로
1: 즐기자 이런 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0: So during practices before going on a world stage, she would practice so hard, think a lot about all her moves. But when she is actually on her performance stage, she tries to empty those thoughts out. She tells herself, you know what? I'm going to enjoy this now. I'm going to trust the times, the effort that I put in to practice all this, and it's going to come out naturally, is what she tells herself and thinks to herself. All right, well, all of your performances then, so far, which one stands out the most?
2: 지금까지 무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를 꼽자면요?
1: 이제 최근으로 생각을 해보면 작년 이제 대표 선발전 브레이킹 K 파이널 무대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뭔가 부담감도 스스로한테 뭔가 잘 하고 싶은 그게 있어서 부담감이 컸는데
2: 네네.
1: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만에 그냥 생각 비우고 네. 즐기자 난 열심히 했으니까 이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만큼의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0: So she remembers last year's stage the most when she went to the finals, made it to the finals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team. And because she prepared so hard for it, she thinks that the result was a outcome of all the hard effort and time she put into, and she was really proud of that as well. And we have Agenis June 24 saying, did your experience in figure skating help with your breaking dance?
2: 우리 크런처가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이전에 피겨 스케이팅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1: 이제 뭔가 동작적으로보다는
2: 네.
1: 이제 뭔가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내 무대를 펼쳐보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0: 그러게요. So not so much the moves, because the moves are different, but being able to show your moves, like different moves, in front of a lot of people, that sort of thing she was familiar with as she was doing figure skating, right? So that helped her do breaking dancing later on, that mindset. Oh, okay. Well, it mustn't have been easy, but it's amazing that you switched this field and are continuing right now. Well, you know what? It's time for your song recommendation. What song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our crunchers today?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추천곡을 들어볼 시간이 됐는데요. 크런처들에게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 건가요?
1: 저는 도경수의 네. 기타리스트를 추천곡으로 해드리겠습니다.
0: 아, okay. So Dio's guitarist, and your reason is 이유는요?
1: 제가 팬이어가지고.
0: 아, okay. You're a pure fan. Okay. So she is a fan of 도경수, Dio, and we'd like to hear guitarist one of her recommendations. We'll continue our tal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It's Guitarist by 도경수, Dio. Stay tuned.

0: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Dio Do Kyung-soo's song, and that was Guitarist. And Agent Is Jun is saying, great song choice, Fresh Bella. Dio is such a talented artist.
1: 너무 좋은 추천곡이었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Dio는 정말 인재다. 네, 진정한 예술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0: Alright, that was a nice song, but we'll move on to the second keyword now.
1: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픈해 볼게요.
0: The second keyword is Paris. Now, let's talk about your intense journey toward the Paris Olympics, I should say. Now, when Korea formed its first national breaking team in 2022, you entered the Jincheon National Training Center. Do you remember your first day there?
1: 이제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파리인데 치열했던 파리 올림픽 얘기를 좀 해볼게요. 2022년에 처음 브레이킹 국가대표가 생기면서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셨잖아요. 이 선수촌에 처음 들어갔을 때 기억나시나요? 어떠셨는지?
2: 네, 기억납니다. 네네. 일단 너무 떨렸고 네. 긴장됐던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그런 시즌에 TV에서만 봤던 선수들을 네. 보는 거고 그니까요.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0: So she was really nervous to enter that national training center and the athletes village because the Olympics, it's a world stage and it's something that she would only watch on TV as well. But she herself became an athlete representing Korea and went to the training area and she was really honored and very nervous. Well, what was the training routine like?
1: 어떤 식으로 훈련이 진행됐는지도 궁금해요.
2: 우선 다른 종목이랑 네. 똑같게 진행을 했는데 네. 오전에는 이제 웨이트장에서 네. 이제 훈련을 하고 아. 그러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저희는 이제 춤으로 훈련을 하는
0: 그렇구나. 네. So in the morning, the routine would be pretty similar to other athletes. They would go to the gym and do some weight training. And in the afternoon, after having lunch, they would do dance practices there. All right. Well, did you get to interact with athletes from other sports as well?
1: 혹시 다른 종목 선수들과 교류할 기회도 있었을까요?
2: 이제 직접적으로 네. 뭔가 교류보다는 네. 이제 보통 식당에서 네. 마주치면은 그냥 네. 그냥 인사를 항상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저희는 무슨 종목입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 식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0: Alright, so they didn't really like exchange, but they did have moments when they would meet in the cafeteria and they would greet each other. And when they greet each other, they would start having small talks and talk about each other's like sports event and their field as well and get close to each other just like that. Well, is there anyone, like any athlete from other, I guess, sports that you're still keeping in contact with?
1: 혹시 그때 인사하고 조금씩 얘기 나누고 하면서 친해졌던 선수 중에 지금까지 교류하는 분이 있을까요?
2: 많이 생기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네네. 아는 이제 뭐 언니들도 그렇고.
0: 아, 네네.
2: yes. 연락은 연락을 계속 핸드폰으로 갖고.
0: Okay, that's good. Well, she did get to meet some other athletes too from other sports, and she does keep in contact with them because through their smartphones these days. All right. Well, I heard the food at the training center is famous for being delicious. How was it?
1: 선수촌 식단이 사실 맛있기로 유명하잖아요. 어땠나요?
2: 너무 맛있어서 네. 이제 건강하니까 네. 이제 뭐 단백질도 네. 많고 그래서 건강 음식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막 먹다가 이제 벌크업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조절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이어도
0: 그쵸.
2: 그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
0: 와, 부럽습니다. Okay, so yeah, they say that the athletes' village food, the training center food, is really nice. And she said, yes, it was so delicious. It's healthy food. It's a very balanced diet that they provide the athletes, like It's full of protein and a balanced diet. But if you eat it too much, of course, you can gain weight and you can bulk up yourself, right? So she had to control herself not to eat too much as well. All right. Well, in 2024, you competed in the Olympic qualifier series in Shanghai and Budapest as well, fighting for the ticket to Paris. I imagine the rivalry between the athletes was pretty intense. Can you tell us how the atmosphere or what the atmosphere was like?
1: 2024년에 파리행 티켓을 놓고 상하이 그리고 부다페스트를 돌면서 올림픽 예선 시리즈죠? 를 치르셨는데 선수들 간의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어땠어요?
2: 네, 우선 OQS까지 가기의 과정 자체도 네네. 이제 국제대회가 정말 많았었어가지고
1: 그쵸.
2: 거기서 또 추려진 게 OQS다 보니까
1: 맞아요.
2: 이제 그 OQS에서 10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들려고 진짜 많은
1: 그죠.
2: 많이 부딪혔죠.
0: Wow, so going to that OQS or Olympic qualifier series itself is really competitive, and you have to be within the top 10 in order to get that ticket to Paris. So it was just really, really competitive and fierce amongst themselves. Wow, well, does it feel different competing with your crew versus, I guess, representing Korea on the national team?
1: 그럼 크루와 대회에 나갈 때랑 가슴에 태극마크 딱 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나갈 때랑 기분이 다를까요?
2: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크루로 나가면은
1: 네.
2: 아무래도 보는 재미는 더 클 수도 있는데 루틴도 할 수도 있고
1: 네.
2: 그런 보는 재미는 재미도 크고 진짜 하면서도
1: 네.
2: 뭐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도
1: 네.
2: 우리 팀이 또 채워줄 수가
0: 아,
2: 있고
0: So in the crew, when she performs as a crew, then it's a lot more fun in the way that, in the sense that they can watch other people perform too. And even if you make small mistakes, your team members can make up for that. 네.
2: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크루는 그런 쪽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1: 네네.
2: 이제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뛸 때는
1: 네.
2: 확실히 조금 더 집중을 더 해야 되고
1: 아.
2: 저 스스로의 능력치를
1: 네.
2: 다 보여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부담감도 항상 따르긴 하는데
1: 네.
2: 거기서 뭔가 좋은 모습이 보이고 좋은 성과를 냈을 때는 더 큰 뭔가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All right. So being in the crew, it's more like, I guess, being in a team. You know, there's less pressure. Your team can make up for your mistakes. But if you perform as a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national team, then it's a little different because you have to do well. Your individual skills and technique is really important. But if you do well and gain good results, then you feel extra happy and it's extra fulfilling to achieve something as a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team. Well, during those long qualifiers, were there moments when your dancing was just like not going the way you want it then, I'm sure?
1: 예선전을 길게 치르다 보면 내 마음처럼 춤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 있었겠죠?
2: 네. 매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완벽하게 연습을 해도
1: 네.
2: 이제 현장에서 옷 때문에 옷이 걸릴 때도 있고
1: 네네.
2: 이제 그런 상황들이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1: 네.
2: 매번 이제 그런 걸 겪는데 이제 또 그런 부분을 잘 넘기는 것도 연습을 해야
1: 그렇네요.
2: 한다고 생각해서
1: 네.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그러니까 멘탈 관리가 확실히 중요할 것 같아요.
2: 네.
0: 네. So because there are so many unexpected events that might happen on stage, then you have to just be very natural to deal with it, react to it. And of course, there are always moments when her moving, like her dancing, doesn't go the way she wants. But she has to be just prepared for all those moments. Sometimes the clothing would be getting in the way of her moves, her dancing, whatnot. And she just has to like learn to go through all those as she dances. Well, what is the way to just go through all these moments naturally while you're dancing, as if nothing had happened?
1: 이렇게 춤추다가 뭐 동작을 잊거나 아니면 특별한 해프닝이 뭐 옷 때문에 걸리거나 했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2: 연습인 것 같아요.
1: 아, 그마저도요.
2: 연습할 때도 네. 옷이 걸릴 때도 있고 연습할 네. 때도 이제 까먹을 수도 네, 있다 네. 보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연습할 이어서. 때도 그냥 이어서 어떻게든 연결을 하는 게 습관화를 들여놨던 게 큰 장점이 된 것 같기도 해요.
0: So it all comes from practice. Even during practice, you could come across moments like that when your clothes is getting in the way, whatnot. And you have to try and go through all those during the practice as well. Instead of trying to go back to the beginning and start everything over again, she would try and continue on from there naturally. And if she has practiced that enough, then on the actual stage, that just comes out naturally as well. Then if there are competitions, how many hours do you practice it for every day? 그럼 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 보통 하루 몇 시간씩 연습을 하는 편이세요?
2: 시간은 사실 저는 그렇게 오래 잡고 가진 않아서 특히나 대회를 앞뒀을 때는 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만 이제 실전 모의 배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계속 그냥 이제 제가 연습했던 걸 계속 반복 연습을
0: 네, 또 컨디션 관리도 하고 해야 네네. 되니까 그죠. So ahead of a important competition, she would, I guess, not practice too much, like for hours and hours. She would just practice for an hour and a half to 2 hours. It's like a mock sort of performance. She would do it as if it was an actual stage and practice like that. And it's really important for her to keep a healthy condition before the competition too, right? So that's how she would practice every day. All right, well, what gave you the most comfort and strength during that time then?
1: 당시 예선전을 치르다 보면 항상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또 연습을 통해서 그런 순간들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도 하셨는데 심적으로 힘들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순간에 위로와 위안이 됐던 거는 뭔가요?
2: 저는 이거는 약간 성격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약간 안 담아두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네. 할 수가 없지 하고 네. 오히려 그냥 털고 네. 다음 거를 준비를 더 잘하자 다음 거를 빨리 집중을 하자 좀 이런 식으로 그게 나름의 위로라는 위로일 것 같아요.
0: 스스로의 약간 멘탈 관리를 통해서 와, wow. So she wouldn't rely on anything much external, but she was just tell herself, if something has happened, let's not just dwell on that and move on. Prepare for the future, what's going to happen later. So she tries not to think about all the bad things or the events, little events that she couldn't control. She would just let them go and think about what she could do next. And that's sort of related to her own personality and how she thinks usually too. Okay, well, I guess when the long Olympic qualifying journey finally ended, did you feel more relieved or disappointed then?
1: 올림픽 예선 여정이 최종적으로 딱 끝났을 때 홀가분했나요? 아니면 아쉬움이 더 컸나요?
2: 올림픽 예선전 때는 네. 그때는 아쉬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10위 안에 들면 네. 이제 올림픽을 가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10위를 딱 했었는데 네. 또 이제 파리 그 자국 티켓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이제 그것 또한 저는 제 운이고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털어냈지만 네. 이제 아쉬운 거는 정말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이제 그 여정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0: 네. 아, 그랬을 것 같아요. So more than being relieved that it was all over, she was of course very disappointed because she did make it to the top 10. She was the 10th, but because there were final changes, having to give the ticket to the people in France as well, there were adjustments. And so it was a long journey. She tried hard, tried to make it, but it ended there, and she was really disappointed rather than being relieved that the journey was over. Well, what was the biggest lesson or takeaway from that experience then?
1: 대회 끝나고 나서 배우거나 얻는 것도 좀 클 것 같거든요. 네.
2: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서 네. 아, 저 선수들은 저렇게도 춤을 풀어 나가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붙어도 보고 네. 이제 보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좀 그런 멘탈적인 부분도 네. 많이 배워가려고 했던 것 같고.
0: 아, 네, so because she got to dance and watch top players in the world, she learned a lot from their movements, thinking, oh, you can, I guess, dance in that way as well. And she learned about their how they control their mindset too. And more than watching like videos, you can learn a lot more when you watch the dances in person. And actually being with them, dancing together with them, gives a lot of lessons and teachings too. Okay, well, let's move on to the last keyword now.
1: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시벨라님께서 오픈해 주시면.
0: All right, the next keyword is Fresh Bella, in fact. Let's get to know Fresh Bella, the dancer, a little better.
1: 마지막 키워드 Fresh Bella인 것처럼 우리 댄서 Fresh Bella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0: You've stayed up at the top of the Korean breaking scene since becoming one of its national team members. How do you handle that pressure of staying number one, though?
1: 초대 국가대표부터 지금까지 이 씬에서 계속 정상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부담도 클 것 같은데 이 왕관의 무게 어떻게 버티고 계시죠?
2: 약간 버틴다라기보다는 네네. 좀 즐기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고 즐기다 보니까 또 좋은 성과가 따라오는 것 같고 네. 이제 그러다 한 번씩은 또 좋지 않은 성과가 나올 때도 있는데 다음에 더 좋은 결과 내야지 하면서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0: 또 머물지 않고 네네. 앞을 내다보면서 또 네. 준비를 하고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So she doesn't think of it as a pressure, but she tries to enjoy that spot. And sometimes she does come up with satisfying outcomes, but sometimes results can be quite disappointing too. But she doesn't dwell on that. Like I said, it's one of her strengths. She doesn't dwell on that, and she tries to move on to preparing her next stage and next competition. All right, well, one of the most exciting things about breaking battles is that you never know what the music is. Until the DJ plays it on stage. What goes through your mind when the moment the music starts then?
1: 브레이킹 배틀의 제일 쫄깃한 점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DJ가 무슨 음악을 틀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음악이 나오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2: 우선 사실 연습할 때도 항상 믹스테이프를 틀어놓고 네. 연습을 하기 때문에 네. 비슷한 음악들이나 제가 자주 듣던 음악들이 항상 플레이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네. 거기서 DJ분이 즉흥으로 비트를 쪼개주시는
0: 네 그래서 So she does feel really nervous, but because during practices, we're looking at a video right now of her breaking dancing right now, and it's pretty cool, like all the moves. But what she said is, she uses a mixtape while she practices as well. So different songs come out, and even on an actual stage, the DJ plays different songs, and she could be quite familiar with that too. And we're looking at one of her stages right now. She's making those moves. I wish I knew all the names of these moves, but it's looking pretty cool. She's on the floor with her head on the floor, raising her feet, it's spinning around her hands. Wow, it's just amazing. But I guess you could be familiar with some of the music that the DJ plays, but when they start making, adding different beats, that's when it gets difficult, right?
1: 근데 이렇게 익숙한 음악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DJ가 거기에 비트를 쪼갠다든지 뭐 새로운 걸 더 할 때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럴 땐 어떠세요?
2: 사실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춤, 저도 배틀을 할 때는 네. 배틀하거나 춤출 때 그 음악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네. 그냥 이제 뭔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아~ 제 몸이 그 흐름대로 그 네. 분위기대로
0: 약간 음악에 몸을 맡기는 느낌으로 네. 그냥 Okay, so when the DJ like starts adding new beats, whatnot, to songs that she might be familiar with, she doesn't think anymore. She just lets her body like flow, go with the flow, with the music, and naturally let her body react to what's coming out. Wow, okay. And I guess that requires a lot of practice.
1: 그렇게 몸을 맡기려면 아무래도 연습이 정말 많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0: But that does, of course, require a lot of practice. But do you have any, I guess, winning strategy for battles then?
1: 배틀에서 이기는 필승 전략 같은 게 있으실까요?
2: 필승 전략...
0: What could it be?
2: 생각을 네. 내려놓고 네. 그냥 맡겨라, 즐기자.
0: 그냥 즐겨라. 네. 그러니까 몸이 하는 대로.
2: 네.
0: Okay, so don't think about anything. Just empty your mind and let your body go with the music and just enjoy. Yeah, see how your body reacts to the music that's playing and try not to think too much about what moves you will make, but just let your body go with the flow. All right. Well, dance competition shows are incredibly popular in Korea these days. And we're seeing so many talented young dancers on stage, right? As a senior dancer yourself, how do you feel watching all this, like new generations coming up?
1: 요즘 한국에선 댄서 경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씬에 춤 잘 추는 후배들이 또 엄청 발굴되고 있기도 한데 이런 모습 보면서 선배로서 다양한 감정이 몰려왔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2: 저도 우선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걸 제외하면은 네. 저는 혼자 연습을 주로 하기 때문에
0: 네.
2: 이제 대회장에서나 그 후배 친구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0: 네.
2: 저도 볼 때마다 놀라는 것 같아요. 이제 성장 속도가 네. 되게 빠르게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나름은 또 기대도 돼요. 빨리 더 이제 성장을 해서 네. 같이 붙어 보고도 싶고 같이 네. 배틀을 뭐 2대2라든지 같이 나가도 보고 싶고
0: 너무 건강한 마인드네요. 네. 네. So when she does look at these talented young dancers, her juniors, because she usually practices alone, she doesn't get to see them that often. But on stages or competitions or training centers, when she does see these juniors, she's really surprised that they learn so quickly, they're growing so fast, and she's quite excited to see them grow even more and later wants to compete with them and dance with them as well. Well, what's your signature strength, would you say, or unique charm that sets you apart from the younger dancers?
1: 후배들은 아직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시그니처 무기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제 그 닉네임에서랑 같이 네. 저는 항상 좀 같은 기술을 하더라도 네. 조금 프레쉬해 보이게 살짝 변형을 한다든지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네. 이제 선생님이랑도 같이 계속 그런 부분을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0: 네, 네. So she tries to make fresh moves even though she's doing the same technique or skill and tries to make everything seem new and novel.
2: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저의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고
0: 네.
2: 저의 매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So that could become her signature charm and unique charm that sets her apart from other dancers, always trying to make her techniques seem fresh and new, just like her name. All right, well, unfortunately, breaking won't be part of the official program at the 2028 LA Olympics. What's your next big goal then?
1: 아쉽게도 2028년 LA 올림픽이죠. 거기서는 브레이킹이 정식 종목에서 빠지게 됐잖아요. 올림픽이라는 이 큰 챕터가 일단락된 지금 다음 타겟이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2: 일단 크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네. 당장 이제 올해에도 네. 아시아 선수권 대회나 네. 뭐 세계 선수권 대회 이제 남아 있는 브레이킹 K 파이널 이런 대회들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게 제일 큰 목표고. 네.
0: So she wants to compete in other big stages, even this year, in the Asian finals as well, and the world stage too. And she wants to see good outcome and results by preparing hard for those as well.
2: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그런 또 대회들이 생기면 또 그거를 큰 목표로 잡고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딱 주어진 거를 우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또 다음 걸 준비하고. 네. So she would think about what is happening this year, but if there is, I guess, the Asian Games or whatnot, a bigger stage in the world, then she would prepare for that as well.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now. But how was your time with Culture Crunch today?
1: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처음에 많이 떨려 하시기도 했는데 또 조곤조곤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즐거웠는데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2: 저도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네네. 이제 긴장이 풀렸어요.
1: 이제 풀리셨어요. 어떻게 우리 한 시간 더 해야겠다.
0: Alright, so she said she had a lot of fun too. She was a little nervous in the beginning, but she's not nervous anymore. But we guess we have to talk one more hour, but unfortunately we will have to end right there. Now here's our last song. It's 달리기 Relay by SES.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1: 같이 인사할까요?
0: 네. Keep

0: 지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1: 일단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워서 기분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아리랑 이제 또 봐주시는 분들께 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So I'm glad to meet you again. So and glad to be in this Arirang TV again.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또 질문들도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재밌었어요.
0: Okay, so he loved all the questions as well. Well, we do have to say goodbye. And as we do, him, Pichuan, and Iruma was on the track with 2002. So we're going to jump into that, and we will definitely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